조선 후기의 문예 부흥기를 구가한 왕 정조임금은 문학의 생명은 아름다움에 있다라고 하면서 작품이 아름다워야 진리를 담고 사실이 구비된다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정조임금이 말하는 문학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뭘까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리 빼어난 문학적 기교를 갖추고 빼어난 수사를 구사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진정성이 우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부에서 진정성이 우러나는 아름다움, 참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 가진 회상 중에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가진 회상 중에 끝에 세 곡,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감상하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조선 후기 문예부 흥기를 구간 왕 정조임금이 했던 이야기로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정조임금은 문학의 생명은 아름다움에 있다. 작품이 아름다워야 진리를 담고 사실이 구비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아무리 빼어난 문학적 기교를 갖추고 빼어난 수사를 구사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진정성이 우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부연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내부에서 진정성이 우러나는 아름다움의 미덕, 오늘 산책길 화두로 가져와 봅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9월 6일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하져와 봅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9월 6일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금요일에 생각의 향기와 같은 코너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전해드리는 순서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은 이영섭 대금정악 자진한입이란 음원에 수록된 자진한입 전곡의 음악 준비해 놓았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음반입니다. 2026년 5월 31일에 발매된 이영섭 대금정악 자진한입이란 이름의 음반 속 음악을 모두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진한입 전곡을 들을 수 있는데요. 자진한입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대구 향재줄풍류 중에 골랐습니다. 대구 향재줄풍류는 195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중후반 무렵까지 대구 지역에서 전해오던 풍류입니다. 서봉 허순구 선생을 중심으로 전승이 됐는데요. 서봉은 대구 금호강변에 금호정을 세우고 거문고 풍류 음악을 즐기셨습니다. 금호정은 당시 대구 지역 풍류 음악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요. 이곳에 모인 풍류인과 전문 음악인들이 연주하는 음악은 서봉 허순구 선생이 악보와 음반으로 남겼습니다. 이 악보는 국립국악원을 통해 서봉 국악보로 발간이 됐고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단원들이 이 음악을 재현해서 2020년 국악방송의 새 음원 시리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현된 음악 이번에 들어보시겠는데요. 대구 향재줄풍류 중에 두 번째 곡 중령산 듣겠습니다. 고보석의 검은고, 김상준의 단소, 정택수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래야도 태평성대, 저리야도 성대로, 태평성대, 저리야도 성대로다. 유지 1월이요, 순지 건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태평성대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곡이죠. 성수침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태평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 김나리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민락 계열의 음악 한곡 골랐습니다. 여민락

해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졌고요. 끈적끈적했던 기분도 좀 나아졌습니다. 게다가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이 9월에 처음으로 맞이한 일요일, 여러분만의 기분 좋은 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0: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눈물을 참으면 병이 된다. 울고 싶을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라도 실컷 울어야 한다. 웃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로 들판에 나가서 실컷 웃어야 한다. 가슴 속에 뭔가가 쌓이지 않도록. 홍신자 씨의 책 생애 마지막 날까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1940년생으로 세계적인 무용가이자 작가로 살아온 분의 말이라 가슴속에 뭔가 쌓이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가 인생 선배의 따뜻한 조언으로 다가옵니다.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는 것, 그렇게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풀어주는 것도 사는 데 필요한 용기겠죠? 오늘도 함께 걸어요.

수풀님의 나의 마음은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6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치열하게 걸어온 한 주를 이제 좀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 시간, 그게 주말인데요. 지난 한 주 애썼다고 나를 다독이면서 동시에 다음 한 주를 어떻게 보낼지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시간, 그게 주말인데요. 지난 한 주 애썼다고 나를 다독이면서 동시에 다음 한 주를 어떻게 보낼지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으면 다음 걸음이 그래도 좀 한결 단단하지 않나요? 오늘 함께 걷는 길, 청년의 오늘을 살피고 청년의 내일을 같이 그려가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광주청년센터의 김태진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방송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 함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을 나눠주실 수 있거든요. 다시 듣기와 재방송으로요. 다시 듣기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재방송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입니다. 여기저기 많이 나눠주세요. 다운 소리의 밤의 무지개 듣겠습니다.

0: 소개를 해주세요. 이거 어떤 곳인가요?
1: 쉽게 표현하면 광주의 청년 정책들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이제 흔히 청년 정책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 두 곳을 또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0: 네.
1: 2015년도부터 운영이 시작이 됐거든요.
0: 네.
1: 그래서 활동가들 그리고 유관기관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 광주청년센터가 청년센터 중 전국에서 가장 먼저 생겼다라고 들었거든요. 작년에 이미 10주년 기념 행사 하셨네요.
1: 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먼저 생긴 청년센터이고요.
0: 네.
1: 아주 신기한 거는 작년에 이제 10주년 행사 전국 청년센터 관계자분들 활동가분들 모시고 하기도 했는데 처음에 15년도에 생겼을 때 제가 그 오픈 기념 강연을 제가 있었어요.
0: 네. 그때는 센터장님이 아니었고.
1: 네. 강연자로 네. 이제 축하하는 이제 강연을 했었는데
0: 네.
1: 10년이 지나서 이제 제가 센터장으로 이 10주년 행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네. 됐습니다.
0: 센터장님 개인 얘기가 저는 좀 궁금한데 아까 뭐 직업이 뭐 10개도 넘는다 그러셨지만 보니까 원래는 대기업에 다니셨더라고요.
1: 네.
0: 아니 근데 대기업에 다니셨는데 왜 대기업을 그만두고 이렇게 다른 일들을 하신 거예요?
1: 그 어렸을 때 이야기부터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0: 매우 구체적입니다.
1: 네. 네. 어렸을 때 저희가 그 집안이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고등학교 제가 입학하면서 신문 배달을 시작을 했어야 됐었거든요.
0: 네.
1: 기초 수급자로 생활하면서 수능도 망치고 서울로 올려놓고 했는데 이제 수능 망쳐서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수시까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대학생을 보낸 거예요.
0: 네.
1: 그때는 이제 목표가 이름 있는 뭐 회사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정도의 네. 목표를 가지고 대학생활을 했었는데 운이 좋게도 이제 대기업에 이제 공채로 합격을 한 거죠.
0: 네.
1: 26살 나이에.
0: 네.
1: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0: 엄청 빨라요.
1: 네, 빠른
0: 사실
1: 편이었죠.
0: 되게 빠른 거거든요.
1: 네.
0: 네.
1: 근데 한 1년 정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다음 목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취업이 목표가 돼서 운이 좋게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냥 끌려가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0: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게 요거를 위해서였나?
1: 네.
0: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셨나 봐요.
1: 네, 그냥 뭐 하나의 부품이 된 느낌이 이제
0: 네네.
1: 너무 강하게 들어서 근데 이제 그때는 좀 그런 자신감도 있었던 거죠. 회사는 또 들어오면 되지. 한번 이제 네 그래도 성공했으니까
0: 붙어봤으니까.
1: 취업에.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만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가 다시 회사도 있었던 거죠. 회사는 또 들어오면 되지. 한번 이제 네 그래도 성공했으니까
0: 붙어봤으니까.
1: 취업에.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만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가 다시 회사라는 곳을 들어와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28살이 돼서 회사를 그만두고 제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이 커피 트럭을 만들었어요. 커피 팔 수 있는 트럭을 만들어서
0: 제가 지금 친구들이 미쳤다고 안 했어요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친구랑 같이

0: 할수 있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수능 못 봤다고 극단적인 선택할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사회적인 기준에 갇혀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뭘좀 해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귀국을 했던 것 같아요. 2015년도 2월 달에. 그래서.

0: 아, 네. 원래는 이제 동네 주민이라는 이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한 지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40대로 넘어서는 시점이었고, 2024년도에 반안식년을 취했어요. 아예 이제 일을 안 하지는 않고, 어느
1: 네.
0: 정도 쉬면서 그때 좀 고민했던 게 24년도 초에 아내랑 아프리카를 5개국 정도 여행을
1: 그
0: 했었거든요.
1: 사이에 이제 결혼도 하시고, 네네.
0: 근데 아프리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아프리카 가서 좀 살아볼까라고 제안을 해서 아프리카 너무 좋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자꾸 후배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센터장이라는 역할 요구들을 좀 해와서 저도 이제 고민의 시점이었을 거잖아요. 네, 그때 근데 또 코끼리 협동조합이라는 뭐 동료이자 또 지역 또 아주 친한 동생들이 청년센터라는 곳을 위탁을 받으면서 이제 그게 좀 계기가 돼서 센터장 역할을 잠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게 됐습니다.
1: 아프리카 가셨어도 거기서 아프리카 청년들을 위해 뭘 하셨을 거예요.
0: 한국과 교류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1: 청년들을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일할 것인가 한국에서 일할 것인가 그 차이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코끼리 협동조합은 뭐 어떤 곳인데요?
0: 코끼리 협동조합은 그때 당시에 대학생 청년들이 좀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 이제 회사인데요. 직접 아이디어를

0: 수 있을까요?
1: 그 기억나는 거는 네. 강연 내용보다는 네. 저는 그 순간이 좀 떠올라요. 한 네. 순간이 네. 경희대 김만공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네. 고립된 청년들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울컥하신 거죠. 이제 한참 동안 그래서 이제 네, 강연 진행을 못 하실 정도로. 근데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40대가 돼서 그런지 강연하다가도 저도 울컥울컥해서 뭐 네,

0: 시작해서 그 취업 준비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1: 네.
0: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온라인 취업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는 광주 청년 센터다 보니까
1: 네.
0: 전남 광주 이제 통합 특별시에 사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제 홈페이지 가입하면은
1: 네.
0: 그걸 다 무료로 무제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 사는데 거기 가서 취업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네요.
0: 안타깝게도 네. 근데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1: 네.
0: 지금 전국에 청년센터가 있거든요.
1: 네네.
0: 거기에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또 지원이 되고 있어서요. 지역에 있는 청년센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청년들이 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은 어떤가요? 많이들 이용하고 있어요?
0: 그 광주청년센터가 이제 10년이 좀 넘었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센터 자체에 대해서는 광주청년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조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작년에 제가 이제 청년센터 와서 이거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이 수치까지 합하면 한 90% 정도는 그래도 광주 청년센터라는 것을 들어봤다,
1: 네.
0: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줬고요. 근데 뭐 이제 이용률

0: 청년 문제가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모든 삶의 요소들이 다 뒤엉켜 있어서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경제, 뭐 일자리, 주거, 뭐 교육 문제, 지역 불균형, 뭐 문화 등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얽혀 있어서 어떤 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네.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이제 청년 문제다.
1: 네.
0: 근데 지금까지는 정책이나 이 행정 구조상 다 따로 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주거에 대한 고민은 뭐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고 뭐 복지 관련해서는 뭐 문체부에서 하는 거고

0: 어려운 거죠. 네네. 그래서 일단 청년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맞춰서 저희가 네. 청년 정책을 소개하고 연결해 드리겠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광주 청년센터는 이런 정책 상담을 좀 작년부터 이제 좀 실험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인 흐름이 이래요.
1: 네.
0: 네. 청년센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총괄하는 중앙부처가 국무조정실인데 국무조정실에서도 전국의 청년센터한테 이 정책 상담 기능을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1: 네.
0: 그래서 올해도 이미 하고 계시는 청년센터도 많은데 내년이 되면 진짜 훨씬 많은 청년센터에서 이런 정책 상담 기능들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지역에 있는 청년센터에게 일단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찾아도 가보시고
1: 네.
0: 대부분은 공간 운영 이런 거 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가서 또 익숙해져야 한번 네. 찾아가 봐야 또 이용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문을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네. 지나고 나니까 그 우리 센터장님의 청소년기에 내가 그 생각은 안 했어도 되는데 내가 그냥 나를 더 믿었어도 되는데 라든가 아니면 그때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했고 지금 청소년들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네, 뭐, 예를 들면
0: 네.
1: 형도 없고 누구도 없고 누구도 없고 그랬지만 내가 그때 누구 어른을 좀 찾아가서 조언을 받을 걸 아니면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있으니까 지금 형제가 없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우리를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처럼.
0: 그렇죠. 네. 지역에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건 엄청난 큰 힘이니까
1: 네.
0: 그게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일 수 있는데
1: 네.
0: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1: 네.
0: 연결되기가 쉽지 않은
1: 네.
0: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좀 먼저 손 한번 내밀어 주시면 주변에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어른분들이 또 생각보다 엄청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1: 네.
0: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하면
1: 네.
0: 결국 그때는 그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회가 시키는 거를 따라가야만 된다는 그 의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걸 벗어나서 어떤 선택을 해볼 경험이 없잖아요.
1: 네.
0: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 과정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는 과정 이런 거 질문들은 없잖아요.
1: 네.
0: 무조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경쟁에서 이기는 게 뭔가 좋은 거 그리고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떤 일을 선택을 하겠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좋아하고 또 행복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 없이 그냥 남들보다 그냥 좋은 직업. 이렇게 자꾸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떤 일을 선택을 하겠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좋아하고 또 행복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 없이 그냥 남들보다 그냥 좋은 직업 이렇게 자꾸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 네.
0: 그거를 지금 청년들한테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0: 스스로한테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라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좀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된 다음에 그 이러한 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는 뭘할수 있을까 이래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사회 안에서 내가 뭔지를 찾고 그리고 나서 나는 없어라고 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순서도 잘못됐고,
1: 네.
0: 그 과정도 내가 또할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건데, 그거보다는 남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
1: 네.
0: 이걸로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네, 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행복 지수가 괜히 그 낮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네.
0: 대한민국에. 네.
1: 알겠습니다. 오늘 광주 청년센터의 김태진 센터장님과 좋은 시간 함께했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쌍화차 언더락에 어랑타령"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 청년센터의 김태진 센터장과 이야기 나눴는데요. 센터를 아는 것과 센터를 실제로 이용하는 것 사이에 아직 거리가 있다 하는 얘기 생각나시죠? 좋은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 안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청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막막함을 견디고 있는 청년들에게 힘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이곡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옛날 옛적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봉이 김선달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상에 흔하디 흔한 물을 돈 주고 사 먹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웃어넘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덧 우리는 사 먹는 생수를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고요. 마트에서 즉석밥을 사고 마당 장독대마다 그득했던 고추장이나 김치도 간편하게 사 먹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처음에는 그저 낯설게만 느껴졌던 일상의 변화들이 어느새 자연스럽게 삶 속에 자리를 잡은 건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물이나 밥을 사오는 것도 단순히 편리함만 찾는다기보다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시간과 여유를 버는 한 방법일 수도 있겠죠.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풍경들이 하나둘 달라지는 걸 보면서 시간의 흐름을 실감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나 자신과 소중한 가족을 챙기면서 하루를 살아내려는 마음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거예요. 방식은 달라졌어도 따뜻한 밥 한 술이 주는 든든함과 온기만큼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오늘 점심 무엇으로 한

박타령 듣고 오셨어요. 조혜원의 노래 신경호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는 좋은 글과 편안한 음악으로 두 시간 채워드리죠. 오늘도 1부에서는 마음의 여유를 그리는 시간 쉼 그리고 한옥찻집 함께 할 수 있는데요. 헤르만 헤세의 헤르만 헤세의 꿈의 선물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영감의 원천이었던 꿈에 관한 책이에요. 꿈을 단지 백일몽이 아닌 삶을 위한 레시피로 삼은 작가의 뜨거운 기록 만나보고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분신 햇밥 훔칠 적 야야 이놈아 술 한잔 거저 마른다 꼴등

코누르기 기가 막혀 연꽃 같은 발꿈치로 차근차근 디딘 끝에 한옥마을 골방 속을 누룩꽃을 피웠더라. 천주천 내린 바람

그게 푸시앤그룹에다 콘슬고 오술 고두마블 잠수 딸린 항아리에 차분차분 담는구나 차고 밝은 물 안 태죠 지성으로 떠다 붓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보름날이 가까울쭈 보글보글 오글오글 자글자글 익난 소리 두근두근 울렁울렁 입안 가득 침고이네 웃술걸러 청주와고 아랫술은 약주인디 용수바가 막걸으면 요놈이 막걸리라 술빛깔이 탁하다고 탁백이라 부르나 놈 모심 따가

아득 홀짝홀짝 달콤한 술 벌컥벌컥 배부른 술 새술리가 걸렀으니 어디 냄새만 맡고 있을 놈이 큰 네가 있으리. 천주 주모 눈치 알고 술상 갖춰 안주 차려 내오는디. 아유.

싱글싱글 흥얼흥얼 막걸리로 전향하는 양반님들 들어가네. 술과 안주 그 사이에 이야기와 흥이 엮어지니 요즘 말로 통섭이 따로 없던 것이더라. 깨고 나면 스트레스가 스레트로 층층이 쌓이는 우리 양반님들, 헬스클럽 사우나에 별짓을 다해도 속이 풀리지 않거들라.

전시회에서는 레핀이라는 러시아 화가의 그림과 소묘가 전면에 등장했다. 이 작품들을 유난히 치켜세웠는지 아니면 거부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내 판단에 등장했다. 이 작품들을 유난히 치켜세웠는지 아니면 거부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내 판단이 불확실하고 기만적이고 틀렸다는 느낌이 들었다. 레핀에 대해 덧붙이자면 이 이름은 어느 책에선가 읽은 것 같다. 최근 나는 평생 사회적 궁핍만을

좋은 꿈이었다. 들으신 곡이었는데요. 천지윤의 해금, 상흠의 연주였어요. 세상의 안과 밖, 현실과 꿈,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넘나들며 꿈이나 환상세계에 초점을 맞춰서 인생의 허물을 전달하는 구몽이 아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와 즐거움을 주제로 해서 과감하고 파격적인 해금과 전자음악이 환생시킨 구운몽.

1부 끝곡은 강은일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예요. 어레콩콩 준비했는데요. 1부 끝곡으로 자장가 만나보시고요.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

2부 첫 곡으로 아라리오 전해드렸어요. 스톤 재즈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일요일 2부에는 한 장의 음반 만날 수 있죠.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시간. 오늘도 이해식 국악 작곡집 바람과 춤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릴 텐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으신 후에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차잔 밴드의 노래와 연주로 취광 전해드릴게요. 취광은 서로 마주 앉은 두 존재의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혼란과 해체를 통해 본래 빛을 찾아가는 과정의 에너지를 표현한 곡인데요. 춤을 추자 어지러이, 에헤이야라는 직설적이고 원초적인 후렴은 몸과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을 구현하며 신기루 속에서 스스로의 중심을

서로를 탐색하듯 즉흥적으로 조우하며 작곡가의 표현대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멈춤을 기록하듯 고즈넉하면서도 깊은 울림과 정적을 선사합니다. 이준호의 단소, 이지영의 18연 가야금 연주로 기도 감상하시죠.

가야금의 폭발적인 성음과 역동적인 리듬이 돋보인 금파람 감상하셨는데요. 이지영의 18연 가야금, 원일의 장구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오늘 일요일 한 장의 음반, 마지막으로 감상하실 곡은 이 음반의 한

바람의 춤 감상하셨는데요. 사재성의 피리, 김철호의 단소, 송권준 양경숙의 해금, 김재훈 백효숙의 타악기, 김영동 외 여러분의 노래였습니다. 홀테바를 긁으면 마치 윈드처럼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혜리의 주말의 라디오의 황혜리입니다. 제주도 해녀들에게는 물마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녀들이 물질을 마치고 돌아올 때 바닷가로 나가 잡아온 해산물과 장비를 받아주는 건데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오랜 시간 물질로 지친 해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물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으니 힘은 없고 망태기는 무겁고 해조류가 낀 날카롭고 미끄러운 갯바위를 딛고 오다 보니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차가운 바다에서 물질하다 돌아올 때 누군가 기다리며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며 해녀들은 안도하고 안심합니다. 우리는 매일 땅 위에서 고군분투하며 숨 고르며 가족과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가끔 세상이라는 바위에 미끄러지더라도 물마중을 나와줄 사람이 있다면 세상 살만하지 않을까요? 만약 나는 마중 나올 사람이 없네 싶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중 나가면 되니까요. 놀량의 숨빗소리 듣고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입니다. 엔스테이지 시간에는 이수은 거문고 연주자와 함께합니다. 이수은 거문고 연주자와 얘기 나누고 멋진 라이브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지역 명소를 소개해드리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인데요. 성분화 여행작가와 2026 광주 비엔날레와 미디어 파사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가끔 사람들이랑 얘기 나누다 보면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 있죠? 오늘 문자 주제는요, 요즘 새롭게 알게 된 작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식당이나 공연 등 예약할 때 꿀팁이나 혹은 음식에 뭘 넣으면 좋다 이런 몰랐던 상식 있으세요? 보통 유명 음식점은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젊은 세대는 잘 아는데요. 어르신들은 핸드폰 앱으로 맛집 순번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어플이 있다는 거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새롭게 알게 된 정보들 여러분 은근 있죠? 제가 요즘

탈취제에 맡겨보세요. 바스에서 보내드리는 블랙라벨 탈취제,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면서 최윤영의 추강이 듣고 오겠습니다.

엄지척 저도 보내드릴게요. 2628님께서도 저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벌점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벌점 40점 되면 40일 운전면허 정지된다는 새로운 사실 알게 되어 단 10점의 벌점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이거 정말 교통법규라는 게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이렇게 딱 한 번 이렇게 2628님처럼 이렇게 알게 되면 겁이 확 나면서 아 다음부터는 꼭 지켜야겠다. 이제는 교통이라는 거, 법규라는 거 잘 알아둬야겠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게 됐는데 사실 평소에는 이렇게 둔하게 되죠. 알았다니까 다행입니다. 0808님께서도 안녕하세요. 각간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진행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어 저도 한번 이용해보려고 합니다. 그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요즘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 노래 가르쳐주시는 프로그램, 뭐 악기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이런 게 많았다면 요즘은 진짜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시대가. 그래서 어른들에게 이런 디지털 정보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오늘은요, 1533님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노래 가르쳐주시는 프로그램, 뭐 악기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이런 게 많았다면 요즘은 진짜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시대가. 그래서 어른들에게 이런 디지털 정보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오늘은요, 1533님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요, 샵 0301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 N스테이지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요, 이수은 거문고 연주자와 함께합니다. 이수은 씨와 음악 얘기, 사는 이야기 나눠보고 멋진 라이브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병옥의 용눈이 오름 듣고 N스테이지로 이어집니다.

0: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엔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순 검은고 연주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검은고 연주자 이순흔입니다.
0: 저희가 이제 네 번째 청년 국악인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먼저 고액방송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나눠주실까요?
1: 네, 안녕하세요. 검은고 연주자 이순흔입니다. 이렇게 광주 국악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 음악과 검은고 얘기 편하게 들려드릴게 광주 국악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 음악과 검은고 얘기 편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편한 거 맞죠?
1: 네.
0: 광주까지 내려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검은고 연주자입니다. 검은고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1: 저는 중학교를 이제 국악 좀 가면서 검은고를 네. 처음 만나서
0: 대개는 전공을 하고 국악 중학교를 가는데 네. 그곳에서 만나게 된 계기가 있어요?

0: 프로 연주자로서
1: 네.
0: 나아가기 위해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1: 보니까 제가 살짝 이력을 말씀드린다면 서울대 졸업하셨고 또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활동 경력도 있으시고 2023 국악대학전 내일의 예인에도 선정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에만 머물지도 않고 창작음악급 아니말전에서 작곡가 연주에서 참여를 또 했는데

0: 거군요.
1: 맞아요.
0: 진짜 청년 국악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음악인 맞아요. 것 같은데 이제 이 우정에서 나중에 사랑으로 번져가겠죠? 자, 2024년 한갑동류 검은고산조라는 싱글 내셨습니다. 네. 젊은 분이 이렇게 음원 내기 힘들거든요. 잘 안 내려고 하시고
1: 맞아요.
0: 굉장히 용감하셨습니다. 어떻게 용기 내셨어요?
2: 열정과 패기로 또 제 젊은 소리를 남겨보자 하는
0: 너무 좋아요.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선생님들의 그 명반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의 10대 연주는 어땠을까 굉장히 궁금해하고 상상하거든요. 근데 그런 음반들이 많지 않잖아요.
1: 맞아요.
0: 특히 이제 소리 같은 경우에는 10대 시절에 선생님의 소리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게 이제 남아있지 않으니까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잖아요.
1: 맞아요.
0: 음원을 많이 내시라고 꼭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수은 검은고 연주자가 선정한 곡이 않잖아요.
1: 맞아요.
0: 특히 이제 소리 같은 경우에는 10대 시절에 선생님의 소리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게 이제 남아있지 않으니까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잖아요.
1: 맞아요.
0: 음원을 많이 내시라고 꼭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수은 검은고 연주자가 선정한 곡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2: 그래서 방금 바로 전 말씀드렸던 저의 검은고 산조

0: 여러 경험을 통해서 제 귀, 듣는 귀가 높아진 만큼
1: 네.
0: 제 음악에도 달라지게 들리더라고요.
1: 와, 정말요. 거문고는 술대를 이용해서 현을 내리치고 뜯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뭐 맑고 부드러운 소리뿐만 아니라 힘차고 깊은 울림이 있는 악기
0: 들으면서 하면은 또 여러 경험을 통해서 제 귀, 듣는 귀가 높아진 만큼
1: 네.
0: 제 음악에도 달라지게 들리더라고요.
1: 와, 정말요. 거문고는 술대를 이용해서 현을 내리치고 뜯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뭐 맑고 부드러운 소리뿐만 아니라 힘차고 깊은 울림이 있는 악기인데 연주할 때 수은 씨는 어느 부분에서 가장 신경을 쓸까요?
0: 연주할 때는 요새는 조금 이제 거문고가 타점이 있는 악기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타점을 좀 살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냥 평으로 내는 음색이 사실은 제일 현이 많이 울리고 음정이 제일 잘 들리고
1: 네.
0: 여음이 지속된다는 걸 최근에 조금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평으로 평탄하게 냈을 때 네. 터치들을 어떻게 할지 조금 연구하면서 신경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1: 역시 멋보다는 기본이다.
0: 네.

0: 차례 서셨습니다. 청년 국악인이신데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1: 이제 앞으로 학업과 연주 활동을 계속 병행하면서 조금 더 알고 있는 게 많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 음악 속에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계획입니다.
0: 아, 그리고 오늘 또 오는 12월에 또 소식이 네. 있잖아요. 얼른 빨리 홍보해 주세요.
1: 오는 12월 20일에 이제 서울에 있는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첫 독주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많이들 찾아주세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1: 네.
0: 제가 어디 인터뷰에서 봤는데 그 김세현 피아니스트의 인터뷰 보다가 인상적이어서 어떤 연주자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에 어떤 연주자로 기억돼도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순 씨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싶네요. 어떤 연주자로, 어떤 거문고 연주자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을까요?
1: 되게 저를 생각했을 때 네. 이제 되게 검은 걸 좋아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은 네. 좋겠습니다. 관객들이 봤을 때 되게 저를 생각했을 때 네. 이제 되게 검은 걸 좋아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은 네. 좋겠습니다. 관객들이 봤을 때
0: 저 사람 검은 거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나 봐.
1: 네네네.
0: 이렇게
1: 애정이 느껴지는 연주를 그리고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습니다.
0: 좋은 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느낀 거는요, 정말 전통을 기본적으로 잘 공부하면서 또 자기만의 소리를 찾아

여섯 줄로 된 현악기입니다. 라고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4333님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요. 샵 0301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3시 4분입니다. 여러분 수달 좋아하세요? 수달은 멸종 위기종인데요. 수달 20여 마리가 한강에 최근 돌아왔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2022년 조사에서 확인한 15마리보다 더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뉴스 영상 보니까 서울 한복판 반포천에서 수달이 서로 올라타며 장난치거나 털

0: 쇼핑몰의 야외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4층에 가보시면 이게 테라스처럼 나와 있는 곳이 있거든요. 네. 거기가 딱 명당이에요. 그러면 딱 보면 한강 불꽃쇼가 이렇게 네. TV 액전 화면처럼 펼쳐지거든요.
1: 아, 거기에 불꽃쇼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액정이 보인다고요?
0: 아니요. 아니요. 불꽃놀이가 보이는데 네. 그게 TV처럼 선연하게 아, 보여요. 딱 거기가
1: 거기가 양옆이 뚫려 있잖아요. 네, 맞아요. 시원하고.
0: 네, 딱 명당이어서 뭐 거의 현장까지 못 갔는데 용산역에서 그거 잠깐 봤어요.
1: 그러니까요. 좋더라고요. 뉴스에서 아주 그냥 엄청나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의도. 아, 좋았는데.
0: 딱 운이 좋았어요. 대구 갔다가 서울 가서 불꽃놀이 보고
1: 그렇군요.
0: 돌아왔죠.
1: 네. 대구에서는 간송미술관 가셨겠죠?
0: 제가 소개해드렸던 네. 간송미술관 생각나시죠?
1: 기억하죠.
0: 네, 그게 올해 7월 7일 날 거기에 정말 특별한 상설 전시장이 새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신용복님의 미인도가 그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사유 반가사유상 있어요. 사유의 방 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구에는 이 미인도만을 위한 방이 마련이 돼서 이 원래 이게 비단에 그린 그림이라 네. 그 1년에 한 30일 정도밖에 전시를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상설 전시장이 생기면서 1년 내내 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여기도 약간 방을 약간 신비롭게 만드셨더라고요. 딱 입구 들어갔는데 길게 복도가 있는데 은은한 조명만 있고 네. 그 복도를 딱 끼고 들어가니까 미인도가 딱 조명을 받고 서 있는데 나한테 안녕 하는 눈빛이 약간 파리 루브르의 사실 모나리자 요만하거든요. 네. 되게 조그맣고 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감흥이 없는데 네. 여기는 정말 사람 수도 제한하니까 눈을 마주치고 한 20분 정도 보고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1: 그러면 미인의 방인가요?
0: 여기가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방.
1: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방에 간 사람도 아름다울 거 아니에요.
0: 그런가요? 그래서 뭐 대구가 도시의 얼굴로 이 미인도를 민다고 할 만큼 되게 공들여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대구 가시면 이 네. 미인도 꼭 한번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다 진짜 이제 진품인 줄 알았는데 네. 거기 해서 도슨트님에게 여쭤봤더니 이게 비단 그림이라 네. 오랫동안 이렇게 조명받고 있으면 상한대요.
1: 맞아요.
0: 그래서 복제품을 아주 똑 똑같이 만든 걸 두 개를 놔뒀다가 진품 한 1년 30일 하고 네. 그

0: 뭐 전위적인 실험 예술이나 설치 미술, 또 미디어 아트 같은 그런 현대 미술을 많이 선보이는데, 올해 주제는 너의 삶을 바꿔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독일 릴케 시인의 식구인데
1: 네.
0: 그만큼 좀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현대인들이 좀 정서적으로 빈곤하다. 이제 싱가포르 예술 감독이 그래서 이분들에게 힐링을 할수 있는 그런 현대 미술을 선보여야겠다라는 취지로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22개국에서 작품이 한 300여 점 정도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데 작품 수로 봐서는 지금까지 비엔날레에서 제일 작아요.
1: 네.
0: 근데 작은 게 하나를 보더라도 요즘은 사실 미술 작품을 너무 이렇게 가볍게 스치듯 막 이렇게
1: 맞아요.
0: 돌아보는 것보다는
1: 네.
0: 한 작품을 오랫동안 사유하면서 보게 하는 게 요즘 세계 전시의 트렌드래요. 그래서
1: 네.
0: 우리 국중방도 그렇고 우리 미인도가 있는 대구
1: 네.
0: 간소 미술관도 한 공간에 한 작품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 작품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품 그본 전시관은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북구의 광주

0: 했죠.
1: 근데 이제 이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는 폴란드 네, 그 큐레이터에게 제공하신 거죠. 그래서 가보시면 이 폴란드가 또 미디어 아트가 엄청 잘 돼 있는 나라 네.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네. 딱 가보시면 그 폴란드에서 뜯어온 그 오래된 나무 건물의 바닥을 밑에 까시고 이제 거기에 벽면을 모두 다

0: 하면 마을에 있는 단골네가 그 마을 분들이 모아주신 못 쓰는 쇠를 모아가지고 녹여서 그걸로 무구를 만들어서 이제 한 해를 잘 공동체 안녕을 비는 굿을 했대요. 그래서
1: 네네.
0: 이런 작업들을 그대로 차용해 오셔서 강주 시민분들에게 못 쓰는 그 금속이나 장신구들을 모아서 비엔날레 기간에 맞춰가지고 그걸
1: 네.
0: 녹여갖고 거기에 이제 무구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뭐 방울이나 칼이나 뭐 그런 거울 같은 걸 만들어서 설치 그 금속이나 장신구들을 모아서 비엔날레 기간에 맞춰가지고 그걸
1: 네.
0: 녹여갖고 거기에 이제 무구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뭐 방울이나 칼이나 뭐 그런 거울 같은 걸 만들어서 설치 미술로 한 공간에 다 설치해 놓으셔서 그게 풍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바람이나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소리가 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리를 들으면 이게 그때 단골네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의 안녕을 비는 힐링의 소리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CC, 그러니까 문화전당에서 보신 것보다 좀 사이즈가 커졌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비엔날레 전시가 한 공간 자체가 그 분리

0: 바로 옆이 또 중해공원 문화예술 벨트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거기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버스킹 공연들이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보실 수 있게 동선 따라 무대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니까요.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정말 광주에 사시는 분들은 행복하시겠어요. 또 심지어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은 밤마다 이곳에 가서 이제 뛰어놀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은 참 가을밤을 좋아해요.
0: 강주가 가을밤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을 야구.

0: 비빔밥 해주시는데 그 비빔밥 우리 이제 강주에 가 계시는 분들 뭐 그냥 뭐 후식이지라고 드시는데 오시는 분들은 이게 단독 메뉴인 줄알 정도로 되게 많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등산 한번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등산 바로 가시면 보리밥이 여기가 특식이거든요. 그래서 보리밥 여름에 먹어야 되나? 아닙니다. 가을에 먹어도 맛납니다. 이게 철마다 나오는 산나물을 뜯어다가 보리 막 그 막한 보리밥에 네. 산나물 몽땅 얹고 참기름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제육을 볶아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쌈에다가 제육 한 점 올리고 탱글탱글 보리밥 한 숟가락 얹어서 이제 젓갈이랑 산나물 얹어서 이렇게 먹으면 되게 맛나요. 그래서 보리밥 여름에 먹어야 되나? 아닙니다. 가을에 먹어도 맛납니다. 이게 철마다 나오는 산나물을 뜯어다가 보리 막 그 막한 보리밥에 네. 산나물 몽땅 얹고 참기름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제육을 볶아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쌈에다가 제육 한 점 올리고 탱글탱글 보리밥 한 숟가락 얹어서 이제 젓갈이랑 산나물 얹어서 이렇게 먹으면 되게 맛난데요. 이게 여름 지금 여름철엔 열무에 싸서 드시면 좋고 이제 가을 되면 배추에 싸서 드시면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1: 어떻게 이렇게 맛 설명을 잘하세요?
0: 지금 저도 먹고 싶어요. 이 보리밥 진짜 무등산 보리밥 꼭 드셔야 돼. 이게 그렇군요. 냄새 하나도 없이 씹으면 정말 이렇게 톡 터지는
1: 그렇군요.
0: 샤인머스켓을 씹는 맛이랄까?
1: 샤인머스켓을 씹는 보리밥이요.
0: 단맛은 아닌데 그 식감이 똑같아요. 샤인머스켓 깨

정가 앙상블 이플에 꽃이 피었네 듣고 왔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맞춰주셨는데 1001님께서 주말 방송 감사히 잘 듣고 있어요. 퀴즈 정답은 인연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기회 되면 꼭 가보고 싶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해요. 항상 응원합니다. 하트 보내주셨고요. 3790님께서도 정답 2번 인연마다라고 꼭 강조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가을 날씨 정말 선선하고 저녁밤은 더욱 좋잖아요. 광주 비엔날레 구경 오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녁에 미디어 파사드 보러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1001님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광주 비엔날레 구경 오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녁에 미디어 파사드 보러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1001님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요 샵 0302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한국 음악의 위대한 유산 산조. 가야금 산조를 창시한 김창조 명인의 예술혼이 그의 고향 영암에서 다시 울립니다. 도울 김용옥 추진위원장, 원일 감독이 기획하는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에서는 학술 포럼을 비롯해 원장현, 이지영과 여러 명인들의 산조에 일본의 고토와 중국의 고쟁이 더해져 아시아의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습니다. 9월 11일부터 이틀간 영암군 일원에서 펼쳐지는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 산조의 뿌리와 미래가 만나는 감동의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9월 6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미가 좋다. 첫 곡은 정혜석의 소리 수군가 중 토끼 화상부터 고고천변으로 출발합니다.
1: 별주부 황공대할 신의 충성 유아야 목을 이랬다 움츠렸다 진태를 마음대로 하옵고 홍문현 번개 쓰던 버리방패가 싸웠고 강상은 중덩실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와 인간 봉패는 없사오나 해중지 소생으로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토끼 화상이나 자세히 빌려주옵소서. 그 말이 옳다 하고

자, 홍제영유리 청년 금수초파 허부견정 오징어로 먹가라 양두화피를 덥석 풀어 담채응채색을 두루무쳐 팽등설화 간기상그 이리저리 그린다 전하 명산승지간어 경겨보던 눈 그리고 난초지초왼가 향초 꽃다 먹던 입 그리고 두연행보 체제울째 소리 듣던 비그려 홍내방장 운부중어 내자를 맞던 코 그리고 대한음동 설안풍 방풍 은은털 그리고 실롱씨 백주어야거 이승을 털던 꽁지 그려 두기는 쫑긋 두눈 도리도리 허리 늘씬 꽁지 묘똑차 변은 절안풍 방풍 은은털 그리고 실롱씨 백주어야거 이승을 털던 꽁지 그려 두기는 쫑긋 두눈 도리도리 허리 늘씬 꽁지 묘똑차 변은 청산이요 벼른 독순이 독수원 청산 후배 구분장 송신을 흐진 양유속 들락 날랑 오락가락 그주추목 선든 양은 아미 사르리 발준 텐들이여 으스들 쏘냐 아나 별주부야 니 가지고 나가거라 별주부가 화상을 간직할지 목을 쑥 빼고 뒷덜미에 딱 넣고 목을 쑥 물어놓으니 물암전 젖을 빼 없지 용왕께 국궁사배 가지거니 용왕이 하는 말이

복으로 돌고 돌아 이장 좋은 개 짓고 해안동 구름이 떴구나 놓아 날아서 물대고 부평군 불이 동실 어령 잠자고 자유세 펄펄 날아든다 동쟁제처럼 반세초 금소 초파가 얘기라 앞발로 명파를 찍어 담그 뒷발로 장랑을 당당 이리저리 저리 오리 방금 당신 높이 사이면 바라봐 지광은 일천리파 광은 천일세 전예 모산 세멸봉한 거룸박 그 한머리 저리 오리 방금 당신 높이 사이면 바라봐 지광은 일천리파 광은 천일세 전예 모산 세멸봉한 거룸박 그 한벌과 해소상의 일천리 안하고 경계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다시 나열되는 휘머리 잡가 비단 타령이죠. 청색, 홍색, 우화잡색, 당물, 당천 거래 시에 동경천이며 남경천, 동양천이며 서양천이라. 비단 타령은 이런 사설로 시작돼 중국과 우리나라의 옛 비단 이름을 있는 대로 모아 엮어 부르는데요. 대개 휘모리 잡가 사설이 해학적인 것과 달리 비단 타령은 진귀한 비단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사설이 중심을 이룹니다. 온갖 종류의 천을 나열한 뒤에는 귀신을 쫓아버려야 한다면서 경을 읽는 것으로 노래가 마무리되는데요. 옛날에는 여러 지역의 비단을 많이 사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간사 을라사 면운조사 별문간사 진간사 모사교사 월라사 비사주사 나통사 진공단 목공단 진궁처 목궁처 진숙소 목숙소 진법단 목법단 진교직 목교직 모직 나직 사롱직 당목광목옥당목

휘몰이 잡가 비단 타령 오늘 노랫말 봄풀이에서 함께 풀어보고 임정란의 소리로 감상했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맞히기 이벤트가 계속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악기 맞히기로 진행되는데요.

김용호의 풍미가 좋다. 오늘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원나경의 해금 연주 화초사거리였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릴게요. 많은 사연 보내주세요. 곱게 잘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애청자 여러분 사연 소개해 드리고 갈게요. 5055님 풍류가 좋다 5시 초.

0: 아니 근데 같이 부르려면 부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1: 아니요, 아니. 일단 남창 가곡이랑 여창 가곡은 청이 다르고 노랫말도 달라서 같이 부를 수가 없사옵나이다.
0: 아이, 그래? 아이, 진정 그렇단 말이야? 아이고, 안 되겠구나.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말이야. 풍녀 사절을 한번 확인해봐야 쓰겄다.
2: 네, 오늘도 풍녀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우리 전통 가곡은 남창 가곡이 26곡, 여창 가곡이 15곡 전해지는데요. 현재 남창 가곡으로 불리는 악곡들이 더 먼저 형성된 기본 악곡이었고, 그 악곡들을 토대로 조선 후기에 와서 여성이 부르는 가곡이 별도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남창 가곡의 선율을 여성의 음역대에 맞게 변주하려니 변주가 어려운 곡들은 제외돼서 남창 가곡은 26곡인데 여창 가곡은 훨씬 적은 15곡만 만들어진 것이죠. 이렇게 변주되는 과정에서 여창 특유의 발성과 선율 특징이 가미되면서

어느덧 9월의 첫 번째 주말입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게 보내셨나요? 조선 후기 문인인 장호는 자신의 문집 이염집에 선비가 누릴 수 있는 정갈한

우리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일 역시 참 멋스러운 청가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과 함께 마음을 씻어내는 나만의 청과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6년 9월 6일 일요일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첫 곡은 단가 탐승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야금 병창으로 들어보시겠는데요. 명창 정남이의 소리로 유성기 음반을 복원한 소리입니다. 정남이 명창은 일제강점기 가야금 산

정원섭은 명창 정정렬의 동생으로 이름난 고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 가야금 명창 단가 탐승가 소리와 연주의 정남이 장고의 정원섭입니다.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청중의 추임새는 소리판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하지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어이! 이렇게 추임새를 하며 소리판을 함께 만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적벽가 중 오작남비 장면으로 추임새를 같이 해보시겠는데요. 오작남비는 까마귀가 울고 날아가는 장면을 보고 조조가 취흥에 겨워 읊었던 시의 한 구절입니다. 그 시는 월명성이의 오작이 남비하니 요수삼잡에 무지가이라. 즉 달은 밝고 별은 드문드문하여 까마귀와 까치가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나무를 세 바퀴나 돌아도 의지할 가지가 하나 없도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 시를 듣던 장수 유보기가 불길한 징조라고 말했다가 그만 조조에게 죽임을 당하는데요. 조조의 포악한 성격을 드러내는 장면이지요. 이후에 조조는 장수들을 지휘하여 전쟁 준비를 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적벽가 중 오작남비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박송희, 북반주에는 박근영입니다. 그럼 추임새 들어갑니다.

넌 장중에 떨어지고 오진 깃발은 조요 연상치고 가니 화공할 증조대 동남풍이 없었으니 욕파 무게하야 한소리 크게 하고 토연 기색이 가련 도다 도도고 병세가 점점 깊어 눕고 잃지 못할 적에 공명이 노숙을 반연하여 주유의 병을 볼지 좌우를 물리치고 야약을 먹일지라 양은 서늘한 게요 서늘한 즉 바람이라 주유 대경하여 아무 말도 아니허니 공명이 다시 16자 글을 써서 주유에게 주니 주유 받아본 즉 요파 조병이며 의용하공하고 만사구비허나 만사구비허나 흠 동남풍이라 주유 질색하야 탐복하고 물어왈 바람은 천지 좋아온디 어찌 인력으로 오드리까 공명이 대답하되 모사는 재인이오 성사는 재천이라 나 할 일 다한 후에 천이야 어찌하오리까 500장조를 명하여 주시면 노숙과 남병사 놀라가 동남풍을 비우리다 조요가

그냥 헌장에 하나를 우러러 독촉을 하는데 이 충문조와야 뉘알리스리요 3일을 재지내고 하단 장중에 잠깐 쉬어앉아 풍색을 살피더니 바람을 얻은 후에 머리 불곰 팔 벗고 학창호를 거듭 용중하다가 땅 뻗치고

손수 운자를 불렀으되 기름고 높을고 두자로 절군을 부르더니 만일에 이 운자대로 글을 못 짓는 자가 이 좌중에 있으면 곤장 다섯 대씩 때려 밖으로 쫓아내기로 합시다. 어사 또 함수하며 자 상좌에 말씀 올라가오. 이 사람도 부모 덕분에 글자나 읽었으니 거 시 한 개 지으면 어떠하오. 운봉이 반겨 듣고 통인을 불러들여 내어봐라. 이 양반께 지필련 갖다 올려라. 어사 또 지필련 받아 일필위지하여 운봉장께 내어주며 이런 과객의 글이 오죽하겠습니까? 보신 다음에 웃지 마르시고 고칠 때 있으면 고치시지요. 운봉이 글을 받아보니 글씨가 명필이오 글이 또한 문장이라. 운봉이 글을 읽다 벌벌벌벌 떨며 이 글 속에 힘들었구나. 곡성을 가만히 손짓하여 뒤탯마루로 가서 가만히 글을 읊는 뒤 그때여 운봉과 곡성은 본관이 들을까 하여 글을 가만가만 읊었건만은 우리 성악가들이 읊을 적에는 좌상이 들으시게 하자니 글을 좀 크게 읊던 것이었다. 금주운미주는 천인여류

우군 나무 송중이 뒷노을째 좌상에 모인 수령 내놓은 혼불 부신이 되어 앉았들 보더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서로 진분대로 귀에 대고 수건

저는 말이 요사에는 하느님이 피를 쩔쩔 끓여서 내리나 보다. 본관이 너그를 잃고 울방으로 들어가다가 죄구멍에다가 상투를 받고 칸내어라 신고 가자 신발내라 쓰고 가자 발리어라 입고 가자 장을 잡아라 타고 가자 문 들어온다 바람 다쳐라 육강 마렸다 오줌 들여라 물 마르니 목 좀 나오 다시 벌떡 일어나 통인을 목을 부여 안고 벌벌벌 떨며 통이나 날 살려라 역졸이 날 찾거든 모른다고 허여라 역졸이 장난한다 예방 후당 딱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공방 후당 공방이 맞아 거꾸로 어지며 아이고 아이고 내가 산

0: 알며 산천초목도 벌벌떠니 무엇고도 두려워라. 눈치 빠른 동인이 대상에 뛰어올라 칩사 허락금 허락신다 쉬.
1: 춘향가 중 어사출도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정복원, 북반주에는 이우성이었습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서정금이었습니다. 어르시우 좋다!
1: 역사 속 명인 명창들의 삶과 예술, 명창이 남긴 더늠을 들어보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코너입니다. 오늘은 가야금 명창과 산조의 명인 심상건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심상건은 1889년에 태어나 1965년에 타계한 충남 서산 출신의 명인인데요. 심상건의 집안은 대를 이어 음악을 했던 집안이었습니다. 조부인 심팔록은 피리와 통소의 명인이었고요. 아버지 심창래에게 어려서 가야금을 배웠다고 합니다. 특히 작은 아버지였던 심정순 명창은 판소리는 물론 잡가, 가야금, 풍류 등에 두루 능했는데요. 심정순의 아들 심재덕은 서산에서 낙원식당을 운영하며 풍류방을 열어 당대 음악인의 산실 역할을 했습니다. 심정순의 큰 조카였던 심상건은 가야금 명창과 산조에 능했는데요. 특히 산조는 독창적인 가락으로 중고제 특유의 유파를 만들었습니다. 1920년대 중반 가야금 병창과 가야금 산조로 이름을 떨치고 많은 음반에 취입하기도 했죠. 일제강점기 심상건이 취입한 음반 중 가야금 병창, 가야금 산조, 대장부 허랑하여, 명기명창, 비조가 등은 일축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0: 나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초대석에서 많은 분들을 지금 모시고 있지만 강나루 선생님 참 뭐랄까요? 한번 뵙고 싶었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제가 더 감사합니다.
1: 우리 강나루 씨는 27회 송만가 판소리 고수대 명창부 대상 대통령상을 받으셨고 국가무용유산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로 활약하고 계시면서 현재는 예술공간

0: 작가까지 하느라고 조금 정신이 없었고요. 근데 원래 본업이 그 예술 강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네.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예술인을 파견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원래 이제 그걸 2011년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다시 또 돌아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 네, 바쁜 나날 보내고 계신데 춘향 국악재전에서 그 사무국 일을 하셨다고.
0: 네, 이제 거기에서 사무국에서 매니저라고 하는 직함을 하나 새로 이렇게 뽑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험을 봐가지고 당당히 뽑혀서 네. 한 3개월, 4개월간 일했던 것 같아요.
1: 이렇게 뭐랄까요, 그 스텝이나 이렇게 사무 역할을 하는 그 경험이 사실은 소리꾼들에게 많지는 않은데요.
0: 그렇죠. 흔하지 않는 일이죠. 네.
1: 경험해보시니까 좀 뭔가 많은 경험을 새롭게 하셨을 것 같은데.
0: 제가 19년도에도 사실 한번 대회를 맡아가지고 춘향제를 했었는데 그때하고 또 26년도에 맡아서 할 때 그때하고 또 많은 게 변화가 돼서 네.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1: 그렇죠.
0: 정말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이게 흔하지 않는 일이죠. 네.
1: 경험해보시니까 좀 뭔가 많은 경험을 새롭게 하셨을 것 같은데.
0: 제가 19년도에도 사실 한번 대회를 맡아가지고 춘향제를 했었는데 그때하고 또 26년도에 맡아서 할 때 그때하고 또 많은 게 변화가 돼서 네.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1: 그렇죠.
0: 정말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1: 이게 남원 지역에서 엄청 큰 축제이자 그렇죠. 대회이고요.
0: 남원뿐만 아니라 이 저희 국악계에서도 사실 그렇죠, 큰 대회라고 그렇죠. 알 수 있는 네. 대회여가지고
1: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대회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0: 그렇게 힘든 줄은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1: 아, 정말 이게 큰 대회 한번 치르고 나면 정말 본인이 성장할 것 같아요.
0: 아, 네. 많이 이번에 조금 성장을 하지 않았나.
1: 네. 이제는 뭐 그런 기획이나 운영이나 또 소리나 두루두루 이렇게 능력을 고루고루 갖추게 된 강나루 씨가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데.
0: 아, 네.
1: 아, 그리고 아까 예술 강사도 하신다.

0: 직접 소리로 들려주거든요. 네. 그러면 선생님 이거 라디오에서 듣던 목소리인데요.
1: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오지?
0: 네, 이제 맨날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서 보다 네. 선생님 그 봤던 영상에서 소리예요. 막 다 네. 놀리고 어떤 애들은 좀 짓궂게 할머니 같아요. 막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네. 네.
1: 아 근데 이렇게 어린 시절에
0: 소리 전공이다 보니까 직접 소리로 들려주거든요. 네. 그러면 선생님 이거 라디오에서 듣던 목소리인데요.
1: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오지?
0: 네, 이제 맨날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서 보다 네. 선생님 그 봤던 영상에서 소리예요. 막 다 네. 놀리고 어떤 애들은 좀 짓궂게 할머니 같아요. 막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네. 네.
1: 아 근데 이렇게 어린 시절에 판소리를 접해보는 게 엄청난 효과가 있어서요.
0: 굉장한 효과라고 저는 네. 생각해요.
1: 그걸 통해서 소리길로 들어오는 친구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나중에 국악을 굉장히 쉽게
0: 그렇죠.
1: 또 찾아가며 오는
0: 맞아요.
1: 그런 좋은 향유층이 되기도 해서 어린 시절 국악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0: 그 1년 동안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사춘기도 좀 거의 없이 지나가고 부모님한테 착한 딸이었는데 네네. 처음으로 반항 아닌 반항을 아. 좀 세게 했어요. 시켜달라. 아. 나 예고로만 전학 시켜주라. 나 네. 가고 싶다. 네.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결국 합의를 본 게 레슨은 시켜주는데 전학은 안 된다. 아. 그래가지고 고2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1: 아이고 그러면 중학교 때 미녀에 빠져서 네. 그러면 고등학교

0: 싶어가지고.
1: 아유, 뭐 좋은 선생님이신데요. 본인의 경험이 또 그렇게 있다 보니까
0: 네네.
1: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래서 이제 구학의 길로 어떻게 운명처럼 이렇게 오게 됐는데,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셔야 또 좋은 소리꾼이 되잖아요.
0: 맞아요.
1: 스승님과의 인연은 어떻게 쌓으신 건지 궁금해요.
0: 제가 지금 사사를 받고 있는 제 스승님은 국가무역유산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이신 이난초 선생님이신데요.
1: 네.
0: 제가 사실
1: 는 어떻게 쌓으신 건지 궁금해요.
0: 제가 지금 사사를 받고 있는 제 스승님은 국가무역유산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이신 이난초 선생님이신데요.
1: 네.
0: 제가 사실 첫 선생님은 아니세요. 제가 첫
1: 네.
0: 선생님이 다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스승님이 또 이난초 선생님이셨던 거죠.
1: 아,
0: 그래서
1: 네.
0: 그냥

0: 트로트라든지 그런 노래들을 굉장히 잘하세요.
1: 네.
0: 그래가지고 그 유전자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저는 이제 국악으로 조금 이렇게 네. 하지 않았나.
1: 네. 아니 근데 결혼하시고 또 전주로 오셨다면서요.
0: 맞아요. 결혼 제 신랑이 이제 또 제가 전주 분과 결혼을 하면서 네. 이제 전주로 오게 됐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또 이난초 선생님한테 공부를 그때부터 아마 쉬지 않고 아마 선생님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1: 네.
0: 16년도 1월 달에 공부하겠다고 왔는데 제가 6개월 됐나

0: 대회에서 이렇게 받게 돼가지고
1: 그때도 흥보가로 소리를 하셨어요?
0: 맞아요. 흥보가로
1: 네.
0: 했어요.
1: 아, 이 강도근째 흥보가가 굉장히 동편제 흥보가 전형적인 아주 좋은
0: 네.
1: 소리인데요. 청취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첫 번째 곡을 좀 먼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0: 아,
1: 생각이
0: 네.
1: 듭니다. 첫 번째 곡으로 좀 들려주실 곡을 소개해 주실까요?
0: 제가 이제 첫 번째 들려드릴 소리는 강도근째, 이난초바디, 흥보가 중에서 제비노정기.
1: 아, 이런
0: 아,
1: 생각이
0: 네.
1: 듭니다. 첫 번째 곡으로 좀 들려주실 곡을 소개해 주실까요?
0: 제가 이제 첫 번째 들려드릴 소리는 강도근째, 이난초바디, 흥보가 중에서 제비노정기 대목을 불러드릴 거예요. 이 대목은 저희 흥보가에서 가장 눈대목이라고 할수 있는 대목인데요. 다른 바디의 흥보가들은 제비노정기가 중중무리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 네.
0: 저희 바디는 조금 특별하게 자진무리 장단으로 이렇게
1: 네.
0: 진행이 됩니다. 이게 제비가 강남에서 그 흥보 집으로 오는 길을 자진무리 장단으로 좀더 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1: 그러네요.
0: 네.
1: 네. 다른 바디 제비노정기가 시속 100km다. 그러면 이
0: 저희는
1: 강도근째는 한 120km 정도로
0: 120km 이상으로 조금
1: 빨리
0: 빠르게,
1: 열심히 내려오는 제비
0: 네.
1: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소리의 강나루, 북반주에는 유수현입니다.

부산 파말 함마국에 강동다리를 건너 평양도 영광정 부병도를 대리모고 대동강 장님을 지내어 송도를 들어가 빠늘대 관덕정 박연포포 구경하고 힘진강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 앉어 만호 장안을 구경하고 지세를 가만히 살펴보니 정령의 대원댁이 중령으로 흘러있고 금하금성을 분별하여 춘당 경춘 휘돌아 도봉망을이 삼겼다 문물이 빈빈오고 시속이 하야 만만세지가 금탕 전라도는 훈봉이요 경상도는 함양인디 훈봉 함양 두얼 품에 흥보가 그곳에 사는지라 처제비 거동을 보소 보은표 박씨를 힙이다 가로물고 남대문박 칠패거리 칠패팔패 배달의 정패 해고개를 넘어 동작강 월강 남태룡 고개에 넘어 두 쪽지를 쩍 벌리고 번듯 수르르 높 흥보가 그곳에 사는지라 처제비 거동을 보소 보은표 박씨를 힙이다 가로물고 남대문박 칠패거리 칠패팔패 배달의 정패 해고개를 넘어 동작강 월강 남태룡 고개에 넘어 두 쪽지를 쩍 벌리고 번듯 수르르 높이 떠

0: 이야기를 이어서 좀 해봐야 될
1: 네.
0: 텐데요. 아까 대통령상 받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당장 2024년도에 흥보가 완창 발표회를 또 하셨어요.
1: 네.
0: 기왕 대통령상 받은 김에 하신 건지 아니면은 마음을 먹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하신 건지.
1: 이제 대통령상을 받아서 한번 해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0: 네.
1: 사실 그 다음 해가 이수자를 그 다음에 받았어요,
0: 아,
1: 제가. 그래서
0: 그러셨군요.
1: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바로는 못하고, 23년도에 상 받고, 24년도에 이수자를 받고, 이 해를 넘기지 않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0: 네.
1: 생각이 들어서 24년

0: 금방울 국악제에 보면은 퓨전 그 분야가 있어요, 대회에.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놀지 말고 우리도 한번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대회를 나갔는데 정말 운 좋게도 1등을 했어요, 저희가.
1: 어머나, 그러셨군요.
0: 생각지도 않게 저희는 그냥 처음 나가는 거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그 후년도를 생각해보고 나가자 하고 우리 연습 삼아 나가자고 했는데 너무 어린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축하 공연 왔다 생각하고 그냥 얼른 하고 집에 가자 했는데 1등을
1: 그러니까
0: 해가지고
1: 일반 출전자들 중에 연배가 조금
0: 제일
1: 높은.
0: 높았어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1: 그래서 아니
0: 민망하더라고요.
1: 오히려 연륜과 그 패기가 더 있으셨을 것
0: 아마 그런
1: 같은데.
0: 점들을 조금 심사 선생님들께서 높이 사주시지 않았나.
1: 네,
0: 네.
1: 맞습니다. 아니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악인들이 조금 뭐랄까요 그 직업을 두지 않고
0: 네.
1: 이렇게 공연 활동만으로 계속 이어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출산, 육아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0: 네.
1: 더 끈끈해졌을 것 같은데.
0: 정말 많이 끈끈해져 가지고 뭐 서로 간에 힘든 부탁도 해 가면서 예, 팀을 잘 꾸리고 있죠. 사실 제가 좀 늦게 국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좀 해보자라는 게좀 머릿속에 강했어요. 남들은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예고를 다니면서 경험을 했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해보자라는 마음에 안 가리고 다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니면서 강령 탈춤이라고 하는 그런 그 탈춤 있잖아요. 거기 또 했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좀 해보자라는 게좀 머릿속에 강했어요. 남들은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예고를 다니면서 경험을 했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해보자라는 마음에 안 가리고 다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니면서 강령 탈춤이라고 하는 그런 그 탈춤 있잖아요. 거기 또그 어떤 분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거기 공연 따라다니면서 사회 보고 노래도 부르고 정말 쉬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분야를 도전해봤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런 도전이 나중에 결국은 자기의 힘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역할들을 또잘 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은 소리꾼 강나루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행동 반경이 넓고 또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깜짝 놀라고
0: 감사합니다.
1: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모습을 선생님께 들었는데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0: 뭐 소리꾼이라면 당연한 계획인데요. 저는 공부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다들 뭐

저기 모임인 반역 임당수 제수 되시어 살진서요 하셨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사 인도한 생을 다시 식격이 되어 늘려두렸네. 거룩하신 효성심을 갖고 맹종이가 당한 손과 서산에 치는 해를 끈으로 매여두고 한없이 추가하시 하나님 대신 효성심을 우리들이 받들어서 천추구 유정을 읽어봅시다. 여러 봉사 더욱 흥이 나서 모두 나서서 춤을 추고 노는지 어르시구나 열시구 기와자자 열시구 어르시구나 어르시구나 열시구 이덕이의 누덕이냐 희망우배의 덕이라 태국쪽 시절대로 봉사부터 딴 말 처음이로구나 얼씨구나 열시구 얼씨구나 좋네 기와자자 열시구 숙천자패도 만만세 시망우패도 만만세 원군도 만만세 천천 만반제를 달병으로만 누리소서 얼씨구나 열시구 얼씨구나 얼씨구나 얼씨구 열시구 기와자 좋은데 이런 장사가 어디가 있나 얼씨구나 열시구 이라 다시 춤추고 논일 적에 황국전들은 뜰이 춤 바다가 되었구나. 모두 이렇게 춤추고 논한 뒤 그중에 봉사한 난 눈 못 뜨고 그저 좀 서서 울고만 있으니 희망은 풍부하시래. 지어 비금주소까지도 눈을 떠난 뒤 어째 저 봉사는 눈을 못 뜨는고 죄상을 아뢰어라. 그때 황봉사가 땡대기네를 유인해 간 죄로 눈을 못 두고 그 자리 엎드러 지더니만은 죄상을 아뢰는구나 네고 죄상을 아뢰어라. 그때 황봉사가 땡대기네를 유인해 간 죄로 눈을 못 두고 그 자리 엎드러 지더니만은 죄상을 아뢰는구나 네 죄상을 아뢰다 네 죄상을 아뢰다 신부원군 행차시오

0: 장장 불아이오 고수님 발도와 불자여 이리 그만 들일러지.
1: 판소리 연속 감상 오늘은 정권진 명창의 강산제 심청가 마지막 시간으로 심청가 중 결말 후일담 부분을 들어보셨습니다. 강산제 심청가는 현대에 전해지는 심청가 계열 중 가장 전승력이 강한 대표적인 유파라 할 수 있는데요. 보성 소리를 확립한 정응민의 후예로 그 아들 정권진에 의해 완성된 심청가를 들어보셨습니다. 북반주에는 명고 이정업이었습니다. 오늘 심청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판소리 연속 감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박록주의 동편제 흥보가가 예정되어 있으니

찌갈 동지들을 아주 잘 만났구나. 자, 잘 들으시오, 박놀보씨. 복을 심으면 복을 거두고 꾀를 심으면 꾀를 거두는 법. 착하게 산 흥보박에서 복이 터지고 못된 꾀를 부린 놀보박에서 벌이 쏟아지는 건 인과 응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에 본 판사는 박놀보 씨가 그동안 남의 돈을 공짜로 탐했던 그 부끄러운 시간을 반성하고 다시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안녕하세요. 연구의 현장 박정경입니다. 어느새 9월이 되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기도 하고 무더위 때문에 멈췄던 집수리나 정리 혹은 미뤘던 모임을 다시 시작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한 해의 두 번째 출발점이 되는 9월을 알차고 의미 있게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연구의 현장도 여러분의 지식과 감성을 채워드릴 알찬 이야기로 오늘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해 주세요.

가야금산조 정남이제 황병기류 전바탕 중에서 단몰이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첫 곡이었고요. 황병기 명인의 연주, 김웅식 명고의 장구반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연구회 현장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국악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연구를 찾아서 라디오를 통해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매주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새로운 이야기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연구회 현장은 국악방송 누리집과 덩덕콩 플레이어를 통해서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0: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 정책 연구인데요. 공공재로서 국악의 가치와 활용입니다. 2025년 국립국악원에서 수행한 정책 연구 용역의 결과이고요. 이 용역을 수행한 곳은 사단법인 문화디자인 자리입니다. 공공재란 무엇이고 국악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 유사원 책임 연구원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청해보겠습니다. 유사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유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연구회 현장 청취자분들에게 어떤 연구, 어떤 활동하는 분인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문화예술 정책과 예술 현장을 잇는 일을 오래 해왔습니다. 예술이 무대 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우리 전통 예술이 지금 이 시대의 시민들과 어떻게 만나야 할까?

0: 될지 헤리티지와 지평 확대, 그다음에 국가유산의 K관광 콘텐츠와 그다음에 글로벌 관광특구 신설, 그리고 이제 해외의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K투어링까지 굉장히 모든 가지의 국악의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는데요.
1: 네.
0: 생각해보시면 이제 3천만 명의 이 외국인이 한국에 왔을 때
1: 네네.
0: 뉴욕에는 브로드웨이, 뭐 B는 빈필처럼 한국에서

잘 진행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 향후에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도 조금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 국악이 없으면 안 되는 공공재인 것 같습니다. 뭐 교육, 복지, 갈등, 기후, 기술 또 이제 생활문화.

0: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아마 이 연구의 이제 3부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0: 네.
1: 먼저 우리 사회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0: 네.
1: 요즘 학자들은 다중이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인구 절벽, 뭐 지역 소멸, 기후 위기, 사회적 고립, 위기가 하나씩 오는 게 아니라 서로 얽혀져 함께 온다는 것이죠.
0: 네.
1: 특히 마음의 위기가 가장 심각합니다.
0: 네.
1: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고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라는 국민 5명 중에 1명이라는 그런 좀 수치가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술은 사회의 질문을 던지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0: 네.
1: 저희 연구는 이 세 가지 예술의 사회적 기능, 그다음에 사회적 질문, 그다음에 치유 능력을 문화예술이 사회로 확산되어야 할 이유로 정리했고 국악이 그 확산에 가장 강력한 매개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0: 네네.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교육, 복지, 갈등 치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악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또 잘 활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또 주셨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정말로 이 사회 환경, 지금 현재 있는 그 많은 위기들을 국악이 참 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의 문화적인 환경이 바뀌는 만큼 국악도 좀 변화하고 진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대에 적응해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텐데요. 이 시대의 국악은 어떤 존재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 국악의 역할이나 위상은 어떻게 또 바뀌거나 혹은 유지되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 좀 소개 부탁드려요.
1: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0: 어려운 연구 영역을 하신 것 같아요.
1: 네. 저는 국악을 오래된 미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0: 네.
1: 과거에서 온 음악이지만 우리의 미래 문제에 답을 갖고 있는 음악이라는 뜻이지요.
0: 네.
1: 국악의 가치는 여러 가지의 층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 축이고 다음으로는 한국인이 누구인지를 소리로 증언하는 예술이라는 거죠.
0: 네.
1: 그리고 이제 예술의 독창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았던 이유는
0: 네.
1: 국악의 리듬과 정서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독창성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1: 그런데 오늘은 그중에서 교육적 가치를 조금 깊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음악 교육이 정서 함양이나 뭐 인성 교육에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1: 함께 호흡을 맞추고 뭐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니까요.
0: 네, 네.
1: 그런데 자기 나라의 음악을 배우는 것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헝가리의 음악 교육자 졸탄 코다이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좀 남겼는데요. 아이가 집에서 쓰는 말, 모국어가 있듯이 그 아이에게는 음악적 모국어가 있다.
0: 네, 네.
1: 바로 자기 민족의 음악이라는 거죠.
0: 예,
1: 그래서
0: 예.
1: 음악 교육은 반드시 자기 문화 음악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헝가리는 1945년부터 이 철학을 공공재에 심었고 지금은 그 주변 국가 전 세계 수십 개의 나라에서 음악 교육이 그 길을 따르고 있는데요.
0: 네.
1: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아이가 판소리 한 대목을 또는 민요 한 가락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음악 한 곡을 익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를 몸으로 배우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모국어가 아이와 세상을 이어주는 첫 다리이듯 음악적 모국어는 아이의 공동체를 이어주는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 다리를 건너본 아이에게는 자기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이 자란다는 거죠.
0: 네.
1: 실제로 여러 나라 연구에서도 자국 음악에 대한 애정과 문화적 정체성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이 음악적 모국어라는 거는 핏줄로 물러받는 것이 아니고
0: 예.
1: 배움으로 얻는 것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0: 예.
1: 요 근래 우리에게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굉장히 많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아이와 아이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국악을 배우면 국악이 그 아이의 음악적 모호가 된다라는 거죠.
0: 네.
1: 배움에서 출발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그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공공재의 정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연구가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국악 나눔 교실을 제안한 것도 그런 같은 마음에서였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이 시대 국악 이상을 마지막으로 조금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0: 네, 네.
1: 국악은 지나간 시대의 유산이라기보다 는 다음 세대의 마음에 뿌리를 놓아주는 교육이고

0: 그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이 연구의 제안이었습니다.
1: 네네. 이 공공재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나 뭔가 혜택을 주어야 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지금 교육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혜택을 준다는 것 그와 함께 당연히 제공하고 그들에게 습득하게 해야 하는 그런 것도 어찌 보면 공공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국악의 교육을 상당히 강조한다는 것과 함께 당연히 제공하고 그들에게 습득하게 해야 하는 그런 것도 어찌 보면 공공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국악의 교육을 상당히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4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부는 여러 가지 이제 설문조사의 결과가 담겨 있어요. 일반인 그리고 국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실질적이고 좀 솔직하고 뭔가 직접적인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한데 사람들은 국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0: 일반 관객과 국악인 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3주 동안 온라인 설문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1: 네.
0: 일반 관객 한 500명, 그다음에 국악인 한 300여 명, 그래서 저희가 한 800여 명의 응답을 들었었는데요. 몇 가지 문항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 네네.
0: 먼저 국악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공재라고 생각하십니라고 물어봤어요.
1: 예.
0: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1: 공공재라고 했을 것 같아요.
0: 답변이 예. 일반 관객은 97%가 그리고 네. 국악인은 9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1: 예.
0: 이 답은 사실

0: 국악이 공공재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데 네네. 그 가치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거.
1: 그러네요.
0: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아마도 정책의 목일 것 같습니다.
1: 예예.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설문 두 문항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정말 이 수치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다양한 설문이 있었겠지만 이제 곧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 정리를 좀 해 주신다면요.
0: 설문 경과를 크게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네.
0: 첫 번째로 국악의 공공재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미 존재하고요. 그 두 그룹 모두 95% 이상이 동의했고 공공적 가치 평가도 87점에서 88점 정도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1: 예.
0: 근데 가치 확산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이 90%고 참여 의향도 91%인데
1: 네.
0: 사회적 조건은 갖춰지지 않다라는 결론이 좀 나왔고요.
1: 예.
0: 둘째는 그러나 이 두 그룹이 바라보는 해법이 굉장히 달랐다는 거.
1: 네.
0: 일반 관객은 직접 누려보는 경험을 원했고 인프라 확대를 꼽은 부분이 37%로 가장 많았었는데요.
1: 네.
0: 반면 국악인은 시스템과 재정을 말했습니다. 재정 확보가 34%로 1위였는데요.
1: 네.
0: 관객은 향유를, 예. 현장은 생태계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은 이 둘을 함께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예예.
0: 세 번째로의 방향은 분명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이 두 그룹 모두가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는 국악 공연 콘텐츠의 대중복 보급을 꼽았고
1: 네.
0: 국악을 통한 평생교육 확산에 대한 지지가 일반 관객의 73%, 국악인이 8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수행할 주체로는 모두 국가기관을 꼽았고
1: 네.
0: 국악을 통한 평생교육 확산에 대한 지지가 일반 관객의 73%, 국악인이 8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수행할 주체로는 모두 국가기관을 지목을 했는데요.
1: 네네.
0: 콘텐츠와 교육 그리고 국가가 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세 단어로서 설문이 가리키는 방향이 만들어졌습니다.
1: 예예. 예. 결국은 정말로 공공재로서 국악을 잘 활용할 수 있게 국가가 역할을 해라. 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0: 네네.
1: 참 아까도 마침 국악 교육을 좀 중심으로 설명해 주셔서 그런지 여기서도 또 국악 교육의 중요성을 또 말씀하셨다는 것도

0: 네. 이렇게 웅장하고 멋진 음악을 우리는 공공재로서 향유하고 있습니다. 종묘제례악 중 전폐희문이었고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문화디자인 자리에서 수행한 공공재로서 국악의 가치와 활용이라는 연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임 연구원인 유사원 선생님께서 전체 연구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쭉 연구 용역의 진행 과정을 이제 쭉 훑어왔어요.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5부가 공공재로서 국악 정책 제안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부분을 이제 제안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연구 용역의 핵심일 텐데요. 자,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정책 제안을 한 5개 축으로 구성을 좀 했는데요. 첫 번째는 법제도 개선,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업들인데요. 그러나 법제도 개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틀을 만들기 위한 굉장한 근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해외 사례도 굉장히 많이 들춰봐야 되고요. 그리고 동양과 서양, 동양이 가지고 있는 또 이런 코드들, 서양이 만들어낸 코드들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필터링들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동양의 문화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굉장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동양이 어떻게 보면 서양을 선도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이 아니고 어떠한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이제 울림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인데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은 여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데 중앙이 관리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지금은 좀 시대착오적인 뭐 이런 상황들도 좀 있고요.

0: 뭐 효 콘서트라든가 몇 가지 이렇게 제한 사항이 언뜻언뜻 들어가긴 했어요. 그래도 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세부적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 중에 좀 몇 가지 예시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저희가 담았던 정책 제언들을 조금

0: 아주 세부적인 그런 사업 제안들도 좀 해주셨는데 국악방송에서도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 연구 용역 결과를 주목해 봐야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 또 교육부 다른 부처에서도 이런 연구가 있었구나 아 우리 부처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해봐야겠구나 하는 그런데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정말 참 큰 연구. 또 아주 의미 있는 공공재로서의 연구를 해주셨는데 연구하시면서 어떤 느낌, 어떤 소회 있으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1: 아,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울고 싶을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라도 실컷 울어야 한다. 웃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로 들판에 나가서 실컷 웃어야 한다. 가슴 속에 뭔가가 쌓이지 않도록. 홍신자 씨의 책 생애 마지막 날까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1940년생으로 세계적인 무용가이자 작가로 살아온 분의 말이라 가슴 속에 뭔가 쌓이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가 인생 선배의 따뜻한 조언으로 다가옵니다.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는 것, 그렇게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풀어주는 것도 사는

수풀님의 나의 마음은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6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치열하게 걸어온 한 주를 이제 좀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 시간, 그게 주말인데요. 지난 한 주 애썼다고 나를 다독이면서 동시에 다음 한 주를 어떻게 보낼지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으면 다음 걸음이 그래도 좀 한결 단단하지 않나요? 오늘 함께 걷는 길, 청년의 오늘을 살피고 청년의 내일을 같이 그려가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광주청년센터의 김태진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방송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 함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을 나눠주실 분과 함께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방송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 함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0: 어서
1: 네,
0: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광주청년센터장 김태진입니다.
0: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청년공간, 동네 주민을 만든 창립자이자 광주청년센터를 이끌고 있는 센터장이신데 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반갑습니다. 현재 광주청년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청년공간을 만들며 청년활동을 시작한 지는 이제 어느덧 12년 차가 됐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직업이

0: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다음 목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취업이 목표가 돼서 운이 좋게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냥 끌려가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1: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게 요거를 위해서였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셨나 봐요.
0: 그냥 뭐 하나의 부품이 된 느낌이 이제 너무
1: 네네.
0: 강하게 들어서 근데 이제 그때는 좀 그런 자신감도 있었던 거죠. 회사는 또 들어오면 되지. 한번 이제 그래도 성공했으니까 취업에.
1: 붙어봤으니까.
0: 그래서 한 1년 정도만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가 다시 회사랑
1: 위해서였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셨나 봐요.
0: 그냥 뭐 하나의 부품이 된 느낌이 이제 너무
1: 네네.
0: 강하게 들어서 근데 이제 그때는 좀 그런 자신감도 있었던 거죠. 회사는 또 들어오면 되지. 한번 이제 그래도 성공했으니까 취업에.
1: 붙어봤으니까.
0: 그래서 한 1년 정도만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가 다시 회사라는 곳을 들어와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28살이 돼서 회사를 그만두고 제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이 커피 트럭을 만들었어요. 커피 팔수 있는 트럭을 만들어서
1: 제가 지금 친구들이 미쳤다고 안 했어요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누가 미쳤다고 할 사람이 없었죠.
0: 그 친구 빼고는 다 미쳤다고
1: 미쳤다고.
0: 했죠. 또 취업이 될것 같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1: 네.
0: 하여튼 이제 그 친한 친구랑 커피 트럭 만들어서 커피 팔면서 이제 28살 때 이제 전국 일주를 하고 나니까 그게 벌써 15년 전이거든요.
1: 네.
0: 너무 많은 게 변해버렸죠. 삶도 변하고 삶에 대한 기준, 행복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그때 바뀌어버렸습니다.
1: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
0: 네, 맞습니다.

0: 네, 그렇게 좋은 마음이 있으셔서 대출까지 받아서 공간을 만들었는데 청년들이 찾아오던가요?
1: 운이 좋게도 아주 요상한 놈이 지역에 갑자기 나타난 거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양한 스토리도 있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곳에 이제 강연도 다니기 시작하고 언론들도 계속 여기저기 나오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진짜 좀 노출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좋게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만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청년 정책 만드는 작업들, 뭐 청년 관련된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청년, 청소년들 수만 명 만나온 것 같아요. 네, 만나오고 저희 뭐 다양한 프로젝트들도 진행했거든요.
0: 네, 보니까 장수 사진 프로젝트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1: 네, 공간 운영하면서 움직이는 스튜디오라고 또 트럭에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이 트럭을 만들었어요.
0: 또 커피 트럭의 이 연장선으로.
1: 그 커피 트럭 했던 친구랑 같이 네, 트럭을 또 만들어서 공간 운영도 하면서 이제 저희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장수 사진 프로젝트인데요.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마을
0: 어디든지
1: 같은데
0: 가서.
1: 이런 데 가서 어르신들 이제 장수 사진 찍어드리는 일을 이제 한 10년 정도 했고요. 한 1000분 정도는 그래도
0: 연장선으로.
1: 그 커피 트럭 했던 친구랑 같이 네, 트럭을 또 만들어서 공간 운영도 하면서 이제 저희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장수 사진 프로젝트인데요.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마을
0: 어디든지
1: 같은데
0: 가서.
1: 이런 데 가서 어르신들 이제 장수 사진 찍어드리는 일을 이제 한 10년 정도 했고요. 한 1000분 정도는 그래도 장수 사진을 선물을 해드린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뭐또 광주는 영구임대 아파트 공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입주시키는 프로젝트가 또 시작이 돼서 재밌어 보여서 저도 이제 입주를 해서 청년 입주자 대표하면서 지금 50명의 청년이 또한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 모여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젝트 또몇 년간 운영하기도 했고요. 최근 몇 년간은 이제 자립준비 청년 관련된 프로젝트 좀 많이 했었어요. 그한 4년 전에 자립준비 청년 관련된 좀 안타까운 뉴스가 나오고 그걸로 좀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게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들 좀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 한 80분 정도 모여서 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같이 그런 고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립준비 청년들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한울이라는 당사자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들 한 50명 정도가

0: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 지금 70대도 네. 언니 오빠잖아요.
0: 그렇죠. 이제는 나이로 근데 청년을 구분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1: 음악을 한 곡 듣겠습니다. 라라비의 꿈을 걷는 코끼리.

0: 그거를 이제 보는데도 저도 이제 너무 공감이 돼서, 그 순간이 이제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남고요.
1: 네.
0: 뭐, 연결돼서, 뭐, 기현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의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결국 이런 구제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청년 불평등 문제를 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청년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너무 문제가 크다 보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는 함께
1: 그 구직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들의 구직 부담 덜어주는 거 이런 것도 하신다고요?
0: 네, 저희가 뭐 구직 부담을 좀 줄여주는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구직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이에요.
1: 네.
0: 그래서 뭐 쉽게 표현하면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매달 1일에 선착순으로 이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몇 시간 안 돼서 보통 이제 마감이 될 정도로 아주 인기가 좋은 사업입니다.
1: 아니, 그러게 속상해요. 뭐 시험 보는데도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다.
0: 그리고 자격증 시험을 요즘 안볼 수도 없는 분위기이기도
1: 네.
0: 하고요. 네.
1: 근데 마치 기관이 시험 문제 내고 돈 버는 것처럼.
0: 네.
1: 네. 그거 시험 보려면 다또 돈을 내야 돼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0: 그냥 느꼈을 때는 청년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되고 계속 문제가 늘어나는데? 라고 느끼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라도 저는 청년 정책들이 더 선제적으로 그리고 실험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 이게 대응이 늦죠. 아무래도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네. 행정이나 정치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서 조금 청년 정책이 있어서는 좀 실험적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은둔 고립 청년이나 아니면 뭐 니트라고 하죠. 뭐 일도 안 해, 교육도 싫어,

0: 부분인 거죠. 일부는 네. 또 정책적으로도 마련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청취자분들 중에는 나도 청년센터 가보고 싶다 하는 분 계실 텐데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내가 거울로 보는 내 얼굴은 남들 눈에 보이는 내 얼굴과 다르다고 하죠. 거울을 통해

난 조지초엔 가향초 꽃다 먹던 입 그리워 두연행 모체지울째 소리 듣던 귀그려 동네방장 운부중어 내 자를 맞던 코 그리고 대한음동 설안풍 방풍 얻은 털 그리고 실롱씨 백주어야고 이승을 털던 꽁지에 그려 두 귀는 쫑긋 두 눈 도리 도리 허리 늘씬 꽁지 몇 독차 변은 정산이요 흐르는 독순이 독수 청산 후배 구분장 송신을 흐진 양유속 들락 날랑 꼬락가락 앙그주 주먹 선든 양은 남이 살을 입발준 텐들이여 으스들 쏘냐 아나 별주부야 네 가지고 나가거라 별주부가

0: 부야 네 가지고 나가거라.
1: 얼주부가 화상을 간직할지 목을 쑥 빼고 뒷덜미에 딱 넣고 목을 쑥 우러노니 물암전 젖을 빼 없지. 용왕께 국궁사배 가지거니 용왕이 하는 말이 별주부가 세상에 나가 토끼를 구해 과인의 병을 축초올진데 수궁을 반부는들 무슨 한이 있을까. 어쨌든 신우 충성 보옵소서. 국궁사배 하지고고 집으로 돌아오니 또 이별할 일이 있던가 보더라. 처자식과 이별을 하는 뒤 여보소 마누라 예. 나는 용왕폭명사신으로 토끼를 잡으러 세상에 나가되 마누라를 잊지 못하고 가네. 이 옷집 남생이란 놈이 그놈이 생긴 것이 꼭 나를 닮았고 못하고 가네. 이 옷집 남생이란 놈이 그놈이 생긴 것이 꼭 나를 닮았고 그놈의 새끼가 우모하기 짝이 없으니 대관절 가까이 붙이들 말소. 별주부 암짝.

힘들어 웃음 될 줄을 모르시고 노류 장하같이 말을 쓰부르시니까 충신제가의 충신이요 열려지가 열려로다. 아 가죽 마음이 이렇게 든든하니 내 세상에 나가 토끼를 잡는 것이 무슨 걱정이 될꼬. 마누라 내 걱정 않고 다녀오리다. 그란디 그 옆집 남생이를 꼭 조심하렸다. 순정문 박성대다.

타간 얘기라. 앞발로 명발을 찍어 당겨 뒷발로 장랑을 당당 이리저리 저리 오리 방금 당신 눈빛 사이면 바라봐 지광은 일천리 광은 천일세 전이의 모산 세별봉은 거둔박 그 한벌고 해소상의 일천리 안하고의 경계라

걸 못 이겨 우절우절 춤을 출제 또한 경계를 바라봐 본산은 아마 근산은 중중 기암은 청배산이 우런 천리 지내 난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쭈르르르 저 골물이 살살 저리 열두 골물로 한두 합수 쳤다 천방자 지방자 굴떡 쪼부셔 방울이 벗금지어 걷는 평풍사이다 아주 꽝꽝 마주 세리어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이런 경계가 또인 아마도 내려구나 이런 경계가 또인

입니다. 피리산조는 조선 말기 명인 최응래라는 분이 처음 만들었다고 전해지죠.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은요. 현재에는 4개의 유파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4가지 유파에는요. 이충선류, 정재국류, 박보문류, 서영성류 피리산조가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서한범류는 이충선의 가락을 서한범이 체보하고 정리하여 완성한 피리산조인데요. 오늘 서한범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고 저는 노랫말 봄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0년가. 네, 모두 정답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정답 보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잘 챙겨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선정되신 분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

인데 척 준다 죽는데 어떻게 고

밤도 잠을 자는 연성강을 눌렀나 경기 한강산은 한강수를 둘렀나 경상도 태백산은 낙동강을 둘렀나

굴정기 소산날증 온다더니 나시고 돈 톡 쏟아게나 굴을 내와

0: 을 배웠어요. 아우 썸씽은 무슨 썸씽. 아, 태평가만 빼고 가곡은 전부 혼자 부르는 노래라 저 혼자 연습하고 오느라 늦게 온 거예요. 아유 정말.
1: 아 그런 게냐? 아유 앞비는 몰랐잖아. 아니 근데 같이 부르려면 부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0: 아니요 아니 일단 남창 가곡이랑 여창 가곡

않는다면 그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부에서 진정성이 우러나는 아름다움, 참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 가진 회상 중에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옥,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감상하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조선 후기 문예부 흥기를 구간 왕 정조임금이 했던 이야기로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정조임금은 문학의 생명은 아름다움에 있다. 작품이 아름다워야 진리를 담고 사실이 구비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아무리 빼어난 문학적 기교를 갖추고 빼어난 수사를 구사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진정성이 우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부연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내부에서 진정성이 우러나는 아름다움의 미덕, 오늘 산책길 화두로 가져와 봅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금요일에 생각의 향기와 같은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금요일에 생각의 향기와 같은 코너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전해드리는 순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영섭 대금정악 자진한입이란 음원에 수록된 자진한입 전곡의 음악 준비해 놓았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나온 지 얼마

김상준의 단소, 정택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가곡 한바탕을 부를 때 끝곡으로 부르는 태평가인데요. 이 곡은 남녀가 함께 부르지만 남창 혹은 여창으로 독립돼서 노래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창이 혼자 부르는 여창가곡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랴도 태평성대, 저랴도 성대로다. 유지 1월이요, 순지 건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계면조 태평가 듣겠습니다. 김나리의 노래입니다.

이어서 여민락 계열의 음악 한 곡 골랐습니다. 여민락 령 또는 볼령이라고도 하는 음악에 1장부터 16장까지를 풀어서 거기에 간음과 장식음을 넣어서 연주하는 음악 여민락 령을 풀어서 연주한다는 의미에서 해령이란 제목이 붙여진 곡입니다. 풀 해자를 써서 해령이라 하고요. 암형으로 서일화 지곡이라고 부르죠. 해령 듣겠습니다. 예약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락 계열의 음악 중에 가장 늦게 파생된 곡이죠. 조선조 마련무렵에 파생돼 나온 음악 해령 서유라지곡 들으셨는데요.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준비한 음악 웃도들입니다. 밑도들이에서 파생돼 나온 음악이죠. 오늘은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봐라 참나. 이거 이거 재밌네.

나를 팔아던 열살 때도 그를 팔아서도 널 든든히 보고 보자 눈을 떠야 나는 아틀란

0: 불통한 영웅을 후생의 본을 받으다가 기괴어받은 막대한 구극 아닌가 하고 19년이 송패를 타고 나서놓고 오복이 정한 응실 구조로 돌아들 집에 강아님을 의여하려 신남장 불에 달아라!
1: 아이고 하나님! 명태! 감동으로 아내 눈을 밝히소서! 여보세요 선인님들!
2: 예.
0: 동동 쪼이길 도화등이야!
1: 아이고!

전진우조하일명 용왕신도이기라 바람이 분들 흔들기며 피가 군도를 도통하리

0: 선인들이 진상한 그 연꽃 속에서 유득히 향취가 진동하려는구나. 헌데 하루는 이상하게도 연꽃 속에서 심낭자를 보게 되었구나. 귀신이냐 사람이냐 바른대로 말을 하라 하니 심청이 자초지정 얘기를 낱낱이 하였구나. 천자 들으시고 생각하시기를 이는 필시 옥광상제끼 없어 황후 없으심을 아시옵고 인연을 보내심이라. 여기 생각하시기를 이는 필시 옥광상제끼 없어 황후 없으심을 아시옵고 인연을 보내심이라. 여기고 만 백관을 물로 의논 끝에 황후로 봉하게 되었구나. 신청은 황후가 되시어서 일시는 편안하게 되었지만 언제나 부친 생각뿐이로다. 일일은 단간에 서서 달을 바라다 보시며 우시는데
1: 주어.

0: 이렇듯이 수문군 심으로 혼자 우시고 있을 적에 천장님께서 그 뒤를 바라다 보시었던 것이었다. 황후 우신 내력은 저저이다 들으신 천자님은 황주 도화동으로 직사를 보내 신봉사를 찾았으나 이 어찌 된 일인지 신봉사가 부지거쳐라 하는구나. 어른 수 없어 천하 맹인 잔치를 배설하는데 팔도 맹인을 황송으로 불러들여 맹인 잔치를 벌리기로 했겄다.
1: 그때의 신봉사는 심청이 물이 빠져 죽은으로 날마다 강두구에 나와 우두머루는디.
2: 아가, 청아, 아가.

0: 봉사로구나. 아이고 무슨 놈 봉사가 사태가 나니 그려.
1: 뭐라고 사태가 나?
0: 아니요. 일 뒤면 봉사 손님이 많다 그 말이죠.
2: 방 있어? 방 하나 주시오.
0: 아 예, 들어갑시다. 저 방으로 들어갑시다.
1: 들어가세요.
0: 참 사태가 아니라 날부진 날 꼭 개 끓듯하고 있네 그려. 그날 밤 그 주방에서 자게 되었던데 아이 요망한 뺑댕이네 그 건넌방에 젊은 황봉사란 놈하고 뭐라고 수근수근 귓속을 따서더지 아 신봉사 잠자는 틈에 새벽같이 둘이 도짜망자를 해버렸구나. 신봉사 일어나 찾아보니 뺑파가 없지. 아무리 불러봐도 총적이 막연구나. 그...

어제도 끝쳤더니 우리 성상 지귀허사 국패미 난 허겁신디 하물며 맹인잔치 고금의 처음이라.

등등 찰등방 아호 어유 화방 아유 재채기 난다 고추방 어유 화방 아유 어유 화방 아유 어유 화방 아유 어유 화방 아유 얼끄덕덕 얄지는 다 어유 화방 아유 사적 짓는 쌀방 아유 명절 때면은 떡방 아로다 어유 화방 아유 미끌미끌 지장방 사박사박 윤비방 아라 어유 화방 아유 찢는 쌀방 아유 허유 화방 아유 저그 저 부인 넓적 다리는 한마 보아도 힘도 희구나 허유 화방 아유 허유 화방 아유 황석 천리 가는 길에 신령 나기를 저비로구나 허유 화방 아유 허유 화방 아유 이 방 안으로 섰지 보리쌀 때문에 호박꽃 거리랑 우리 방역분들 배충 보고세 허유 화방 아유 오리랑 내리랑 잘 지냈다 허유 화방 아유 삐국 배우 잘 지낸다 허유 화방 아유

온다. 이제 안치를 배설키는 부친 상봉 어쨌더니 안을 온다. 이제 안치를

0: 아니, 심학교 그 심실한 맹인은 저 누구를 막노라고 황우전에 알리게 되었는데 신봉사도 황후 앞에 꿇어앉아 찾아 내려갈 나나치 아르게 되었던 것이었다.
1: 나 이리 될 줄 알았지. 놈용 개 죽을 때 잘 찾아왔다. 내가 딸 바로 먹은 죄가 있는데 이 잔치를

산 저거 꽁.

낙수에 죽었소. 자식 팔아먹은 놈이 내가 사로 먹어 보았더니

0: 이런 놈의 팔자 좀 보소. 죽었던 딸 자식이 살아서 왔다 해도 눈 없어 내 못 보니 이런 놈의 팔자가 어디가 어디에 있느냐. 아이고 이놈의 눈 좀 떠서 내 딸 좀 보자. 왔다 이놈의 눈이 어찌 이렇게 안 떠지냐. 아이고 가만히 있거라. 어찌 이렇게 눈이 섬섬섬섬섬섬하고 근질근질근질근질하냐. 아이고 이놈의 눈 좀 떠서 내 딸 좀 보자. 왔다 내 딸 좀 보자.
1: 아이고 우리 아버지 눈 뜨셨네.
2: 신봉사가 눈 뜨는 바람에 천하명인이 눈을 뜨는디 이런 화환이 없던 것이었다.
0: 만자맹인이 눈을 뜬다. 만자맹인이 눈을 뜰째 전라도 순창담양 세갈못 이런 소리라.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석달 열흘 큰 잔치에 먼저 와서 참여하고 내려간 맹인들은 저희 집에서 눈을 뜨고 병들어 사경돼야 부득이 모든 맹인들도 집에서 눈을 뜨고 미쳤다도 못한 맹인들은 도중에 오다 눈을 뜨고 천한 맹인이 일시에 눈을 뜨는데 가다 뜨고 고다 뜨고 서서 뜨고 앉아 뜨고 실 없이 뜨고 거의 없이 뜨고 해내다가 뜨고 울다 뜨고 웃다 뜨고 자다 뜨고 졸다 뜨고 실 없이 뜨고 거의 없이 뜨고 해내다가 뜨고 성내다가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앉아 놀다 뜨고 졸다 번뜩 뜨고 눈을 끔적 그려보다가도 뜨고 눈을 비벼보다가도 뜨고 지어 뜨고 서서 뜨고 앉아 뜨고 실 없이 뜨고 거의 없이 뜨고 해내다가 뜨고 울다 뜨고 웃다 뜨고 자다 뜨고 졸다 뜨고 실 없이 뜨고 거의 없이 뜨고 해내다가 뜨고 성내다가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앉아 놀다 뜨고 졸다 번뜩 뜨고 눈을 끔적 그려보다가도 뜨고 눈을 비벼보다가도 뜨고 지어 백금 조수라도 눈먼 짐승은 일시에 눈을 떠서 광명천지가 되었는데 그 뒤부터는 심청가 이대문 허는 소리만 들어보아도 명심해가 백대기고 다리께서 쓰는데 기대뛰고 눈꽃긴데 원시 근시 굳은 눈도 모두다 시워 늦게 난들을 타고 오더라.
2: 아 이렇게 눈을 뜨고 심장가 소리만 들어도 눈 다리께도 났을 정도로 눈이 밝아졌다니 얼마나 좋은 일이오. 그때 신봉사가 정신을 차려 희망의 얼굴을 가라 제대로다 보신더니
0: 아니 연 누구신지
1: 아버지 제가 죽었던 청이옵니다 황송하옵게도 살아서 황후가 되었사옵니다
0: 에이 어디

일어나 갑자 4월 초8일 밤 꿈속 그거 보던 얼굴을 분명히 안 됐다리라. 죽은 딸을 다시 보니 인도한 생각으로 연든 거 내가 죽어 그 수궁을 들어왔느냐.

하지만 세상은 수목하고 없어서 얼씨구나 저러시오 얼씨구나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있다면 굳이 밖에 나갈 마음도 줄어들고 반대로 세수하고 머리도 잘 감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면 어디 동네라도 한 바퀴 돌고 올까? 아니야, 가까운 시장이라도 한번 가볼까? 뭐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따라서 중요한 건 비싼 옷도 아니고 요즘 유행하는 옷도 아닐 겁니다. 잘 세탁해둔 옷, 아침 저녁 기온에 맞춰서 내 몸을 춥지 않게 또는 덥지 않게 감싸주는 옷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물론 형편탁해둔 옷, 아침 저녁 기온에 맞춰서 내 몸을 춥지 않게 또는 덥지 않게 감싸주는 옷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물론 형편 때문에 새 옷을 마련하기 어려운 분도 계시고 또 몸이 불편해서 옷을 챙기기 어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 따라서 단정함을 누군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0: 대상 통곡 말고 내 시집가는 문전으로다 닮어슴살로게
1: 당신이 내 집에 왔다가 그냥만 간 듯하여도 사문 칠배 맑은 애 정신은 자기가 다 가죽하리

오지 말라고 가시야 성을 쌌더니 고모 실름에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음악 국악방송이 제작한 새음원 시리즈에서 보물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계절을 겪다 보면 새삼 시간이라는 것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도들볕 우리 음악에서는 흘러가는 세월과 우리네 인생을 함께 담아낸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단가 이산 저산입니다. 이 곡은 광주 국악방송이 2019년 새 음원 시리즈로 제작한 김선희의 단가 판소리 눈대목 앨범의 우리 음악에서는 흘러가는 세월과 우리네 인생을 함께 담아낸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단가 이산 저산입니다. 이 곡은 광주 국악방송이 2019년 새 음원 시리즈로 제작한 김선희의 단가 판소리 눈대목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산 저산은 김현수 명창이 만든 사철가를 바탕으로 조상현 명창이 1960년대 초반에 새롭게 만든 단가입니다. 당시 사철가의 사설 가운데 듣는 이들이 바로 뜻을

0: 난 얼백 서얼백 저한 700원이 모두가 백발이 퍼시로구나.
1: 제
0: 오정세

그대로 잡으다가 저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부인님네들 서로 무여한

0: 먼저 산책로를 걷거나 등산을 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최근 강수량과 통제 구간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합니다. 또 길이 젖어 있거나 흙이 무너진 흔적이 보인다면 피해가고 계곡 옆이나 가파른 비탈처럼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 특히 자갈이나 낙엽이 쌓인 구간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등산 스틱으로 바닥을 짚어가며 지반이 단단한지 확인하고 걷습니다. 만약 산사태나 낙석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대피해야 하는데요. 비탈 아래가 아닌 옆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여주로 가보겠습니다. 휴대전화 하나로 사진도 찍고 길도 찾고 멀리 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시대죠. 그런데 한때 아주 익숙했지만 이제는 보기 어려워진 통신 관련 물건들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놓여있던 유선전화기, 공중전화부스, 허리에 차고 다니던 삐삐, 그리고 처음 등장했을 때 참 신기하게 바라봤던 카폰과 초기 이동전화기 같은 물건들 말입니다. 여주시립 폰박물관이 이런 전화와 통신 관련 유물을 공개 구매하고 있습니다. 마감은 오는 9월 13일까지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유물 구매는 전화기나 통신기기뿐 아니라 우리 일상 속 통신 문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을 화와 통신 관련 유물을 공개 구매하고 있습니다. 마감은 오는 9월 13일까지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유물 구매는 전화기나 통신기기뿐 아니라 우리 일상 속 통신 문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을 모으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전화기 사용 허가증, 전화번호부, 통신 관련 공문서 같은 기록 자료가 있고 또 수동식 전화기와 자동식 전화기, 교환기 장비, 공중전화기 같은 유선 전화 관련 물건들도 해당됩니다. 또 카폰, 무선 호출기, 이른바 삐삐라고 불렀던 물건들, 또 초기 이동전화기나 한정판 단말기처럼 이동통신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도 구매 대상입니다. 그리고 통신서비스 안내문, 요금표, 광고 포스트나 산업 홍보물처럼 그 시절 사람들이 어떻게 전화와 통신을

수 있겠습니다. 문의는 여주시립 본박물관 지역번호 031-881-9756번입니다. 자, 음악 듣습니다.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노래에 안정합니다.

들으신 곡은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였습니다. 노래에 안정하였습니다. 자, 다음 곡은 소엽 삼방입니다. 황병기 작곡의 검은고 독주곡인데요. 이 소엽 삼방은 낙엽을 쓸어내는 산 속의 방이라는 뜻입니다. 느리게 시작해 도드리와 엄머리, 자진머리로 이어지면서 검은고의 깊고 묵직한 음색과 점차 변화하는 장단의 흐름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정대석의 검은고 연주로 황병기 작곡 소엽 삼방 들어보겠습니다.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소엽산방 잘 들으셨습니까? 검은고 연주의 정대석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프리즘입니다. 연주의 그림입니다.

그림의 연주였습니다. 프리즘 듣고 왔습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 2000년대생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세대와 성별을 구분하는 숫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234. 1부터 4까지 얼핏 간단한 숫자지만 여기에는 수백, 수만 가지의 생각과 시각차가 존재하는데요. 가깝고도 너무 먼 우리의 거리를 주민번호 1234에서 좁혀보겠습니다. 세대가 달라지면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배우는 것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너무 당연했던 것이 신기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요즘 초등학생 가운데 글씨를 고치려고 학원을 찾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듣자마자 이런 생각 드는 분들 계시겠죠? 아니, 글씨를 학원에서 배워? 우리 때는 굳이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글씨를 쓸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 깍두기 공책 기억나시죠? 네모 칸 안에 가, 나, 다, 라 이 글을 줄 맞춰서 쓰고 삐뚤어지면 지우개로 쓱쓱 지우고 다시 썼던 기억 아마 나실 거예요. 그죠? 칠판에 선생님이 뭔가 쓰기 시작하면 학생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썼니? 라는 말이 떨어지기 전에 연필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는지 아 참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네. 일기도 손으로 썼고 편지도 손으로 썼죠. 시험도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써야 했습니다. 글씨를 예쁘게 쓰던 못 쓰던 어쨌든 매일 썼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아이들은 생활이 다르다고 하네요. 숙제도 태블릿으로 하고 검색도 손가락으로 누르고 친구에게 보내는 말도 자판 몇 번 두드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일부러 글씨를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일 썼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아이들은 생활이 다르다고 하네요. 숙제도 태블릿으로 하고 검색도 손가락으로 누르고 친구에게 보내는 말도 자판 몇 번 두드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일부러 글씨를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글씨를 쓸 일이 예전보다 줄어든 겁니다. 요즘 학생들 가운데 자기 글씨를 자기

글씨가 못 읽기 때문에 서술형 시험에서 교사가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워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1학년 아이들에게 연필 잡는 법부터 선을 진하게 긋는 법, 또 자음과 모음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다시 가르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재밌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때는 글씨 좀 그만 쓰고 놀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글씨를 쓰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만들고 있다니 말입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들려드릴 곡은 편지입니다. 대금 연주의 서정미입니다.

같습니다. 자, 주민번호 1234. 오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글씨라는 게 단순히 예쁘게 쓰느냐 못 쓰느냐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필을 잡고 글자를 생각하고 그 모양을 종이 위에 옮기는 과정에서 손도 쓰고 머리도 쓰게 되죠.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손가락의 작은 근육을 쓰는 경험도 중요한데요. 실제로 초등학생들에게 하루에 일정한 시간 책 내용을 손으로 따라 쓰게 했더니 아이들이 글씨가 나아졌다고 느꼈을 뿐 아니라 책 내용도 더 오래 기억하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손글씨가 최고다, 태블릿은 다 치워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요즘 도구들은 확실히 편리하니까 말입니다. 우리 때 사전 한 권 뒤적일 일을 지금은 몇 초면 찾을 수 있고요. 또 긴 글도 금방 수정하고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편리함이 커진 만큼 사라지는 감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런 손글씨를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다시 찾기도 한다는데요. 좋아하는 문장을 따라 쓰는 필사, 손으로 쓰는 일기, 예쁜 글씨를 배우는 수업도 있고요. 디지털이 넘치는 시대라서 손으로 천천히 쓰는 일이 오히려 특별해진 셈입니다. 우리 세대는 싫어도 쓸 수밖에 없었고 요즘 세대는 쓰고 싶으면 일부러 시간을 내야 합니다. 예전에는 흔해서 귀찮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일부러 찾아 배우는 것이

이

0: 남의 규중 편지 사연을 무슨 말을 쓴지 알고 함부로 보잔단 말이여. 이놈 어려나. 네가 무식하단 말이로다. 옛글에 이르기를 부공총총 설부진하여 행인님 발 우개봉이라 하였으니 잠깐 보고 돌려준들 무슨 허물 되겠니? 문자 하나 모르는 놈이 그 문자를 아는 척하느라고 아따 그 체린 조격보다는 문자 속은 바로 거들어졌네 그려. 내가 편지 줄 일은 아니오마는 당신 문자 쓰는 것이 하도 신통해서 주는 것이니 얼른 보고 주시오. 의사 또 편지 받아 떼어보니 춘향 글씨가 분명구나. 편지 사연에 허여 쓰되
1: 판소리 춘향가중 방자 편지 전하는데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안숙선, 북의 김청만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민번호 1234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이해하고 싶은 주민등록 뒷번호 자리 1, 2와 3, 4의 문화 차이 또 시각 차이를 알아보고 생각의 간격을 좁혀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마무리곡 듣겠습니다. 오늘은 맑음 준비했는데요. 연주의 동화입니다.

뜨거운 여름은 가고 이제 풍성한 가을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

육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시간이 언젠가 좋은 결실이 되어 우리 삶에 촉촉히 내려앉기를 바라는 백록날 아침입니다. 2026년 9월 7일 월요일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리네 쌀. 오늘 첫 곡은요, 새벽 노들의 연주로 모닝 알람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오늘 아침 알람 듣고

양희은의 노래 가을 아침을 들으면서 눈을 뜨고 서진실, 배누리, 박선주의 노래 들으면서 밥을 짓고 노래 제목은 천지인이었습니다. 밥 짓는 소리, 찌개 끓는 소리 내고 있는 우리 애청자분들의 사연 좀 살펴보겠습니다. 4510님, 오늘이 백로군요. 하얀 구름 사이에 해가 정말 빛나네요. 저는 5시 반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해놓고 7시부터 저만의 하루를 시작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문자 주제가 몇 시에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눈 뜨자마자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 5시 반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부터 하신다고 하네요. 아이고, 가족들은 다 쿨쿨 자고 있을 시간에 뭔가 부스럭부스럭 아침 식사 준비하는 모습 눈앞에 그려집니다. 그 고마움을 자고 있는 가족들이 알아야 될 텐데요. 어미세님, 저는 6시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눈 뜨면 아침 인사 여기저기 보내고 시작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하, 눈을 뜨고 가족들한테도 인사하고 또 문자로 잘 잤어 엄마한테도 또 문자 보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9885님, 저는 하루의 시작을 새벽 4시부터 우리 애청자분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시

챙기십시오. 내일은 아침에 첫 차를 타게 되면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차를 꼭 타야 되는 사람들일진데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지하철 타고 출근을 때로는 하는데 오늘 아침도 그랬고요. 타면 맨날 만나는 분이 있어요. 너무 이른 시간에 자주 봤다고 막 인사하고 말 걸기도 좀 그렇긴 한데 매일 한여름에도 긴팔 셔츠를 입으시는 분이 계세요. 네.

비랑의 연주로 적토마 함께 들어봤습니다. 닥다가 닥다가 닥다가 그 말발굽 뛰는 소리 와 뿐만 아니라 이이이이이 하는 그 말 울음소리까지도 해금으로 연주해내네요. 해금이 무려 네 사람의 연주가 속해 있습니다. 우와 그 뭐 그 있잖아요 왜 뭐 침대 선전할 때 별이 다섯 개 그것처럼 해금이 네 대 연주하고 있는 음악 비랑의 적토마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올해 참가작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이야기 주제는 요즘 여러분 몇 시에 하루 시작하시는지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일산 멋쟁이님 택시 운전하시는데요. 평일은 6시 30분 기상 주말과 공휴일에는 8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팔굽혀펴기 30번 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와 괜찮네요. 저도 좀 해봐야겠어요.

3689님 사연 도착했습니다. 저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보통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는데요. 일어나자마자 검은콩 씻고 냄비에 담아서 불에 놓고, 검은콩을 드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를 닫고 거울 속 저에게 오늘도 잘하라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제 다된 검은콩 차를 컵에 넣고 방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조금씩 마셔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렇고요. 또 아침에 하는 일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 장호에 드린 햇살을 통해서 한디 목소리도 듣고 한국 전통음악, 대중음악 듣는 것도 저의 큰 기쁨입니다. 라는 사연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2987님, 저는 새벽 4시 30분 하루 일과 스타트입니다. 성당 문을 열면서 시작해요. 제가 하는 일이 성당 관리 일입니다라고 하셨네요. 우와, 성당 문을 직접 새벽마다 여시는 분이시군요. 제때 문 열어야 또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한테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니까 정말 새벽부터 큰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오늘도 잘 하셨죠? 0853님, 오늘은 7시 반 출근이라 매장 근처 숙소에서 자고 6시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출근했네요. 평상시에는 10시 출근이거든요. 7시에 일어나서 1시간 반 지하철

0: 잘 들으셨쥬? 까마귀가 시꺼멓다고 비웃는 애는 누굴까요? 보기 드려요. 1번 백조, 2번 백노, 3번 백곰, 4번 백숙. 아, 진짜 피디님! 철 지난 백숙이 여기서 왜 나와요? 암튼 얘는 지가 하얗다고 까만 까마귀를 놀리는 건데, 다리가 길쭉해갖고 물가에 서 있는 걸 가끔 볼 수 있다용. 이제 아시겄쥬?
1: 네, 창호가 오늘은 가사 맞히기 퀴즈를 가져.
0: 피디님! 철 지난 백숙이 여기서 왜 나와요? 암튼 얘는 지가 하얗다고 까만 까마귀를 놀리는 건데, 다리가 길쭉해갖고 물가에 서 있는 걸 가끔 볼 수 있다용. 이제 아시겄쥬?
1: 네, 창호가 오늘은 가사 맞히기 퀴즈를 가져왔습니다. 시조에 가락을 붙인 단시창인데요. 전통 시조창보다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부를 수 있도록

0: 코스모스님 백로, 8810님 백로. 다들 백로 쪽으로 많이 가 계시네요. 4333님도 오늘 첫 사연 주셨는데요. 정답 백로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093님 앞서서 우리 집 백수가 과로로 코피 터졌다 하신 분도 아 순발력 있게 제가 정답 왜안 보내주셨어요? 라고 했는데 백로로 정답 보내주셨네요. 자, 창으로부터 오늘 정답 무언지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2번 백로였습니다.

짙은 초록빛 녹음은 가을빛으로 물들고 바람 끝엔 선선한 싱그러움이 스며들고 높아진 하늘은 파란 빛깔로 더욱 깊어집니다. 강렬한 원색의 여름빛이 가을을 만나 또 다른 표정으로 피어나는 계절. 노래도 그렇습니다. 계절이 새로운 색으로 물들듯 익숙한 선율은 또 다른 악기와 만나서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감성을 빚어냅니다. 파피아니스트

이한철의 청어들이네 쌀 2부 첫 음악은 이유라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강원도 장타령이었습니다. 자, 청어들이네 쌀 함께하고 계시고요. 8시 6분 04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악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힘을 내게 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음악이다? 이런

7531님이 어머나 이 연주곡 진짜 오랜만이네요. 좋아하는 곡인데 라고 해주신 챗 애킨스의 세일스 듣고 왔습니다. 자, 월요일 오늘은 소년심리상담사와 함께 진행하는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코너 있는 날입니다. 지금 와 계시거든요. 바로 만나보죠.

0: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가까울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는 관계들, 도대체 알 수 없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있죠. 소년의 심리상담소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자, 오늘도 심리상담사이자 뮤지션 소년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9월입니다. 가을이잖아요.
1: 네, 벌써
0: 좋아서 9월이. 하는 밴드나 소년 씨 뭐 음악 활동 계획 있으신가요?
1: 저희 가을에 신곡 발표하기로 했는데
0: 예.
1: 아직 편곡을 못 했어요.
0: 아하.
1: 내년 가을에 나올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 안 되는데.
1: 그러게요. 네.
0: 기대하는 많은 팬들이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편곡 작업 마무리하시고
1: 네.
0: 가을이 지나기 전에 들려주십시오.
1: 네.
0: 자, 오늘도 코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어떤 얘기 나눠 볼까요? 기대하는 많은 팬들이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편곡 작업 마무리하시고
1: 네.
0: 가을이 지나기 전에 들려주십시오.
1: 네.
0: 자, 오늘도 코너 시작해볼까요? 오늘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1: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0: 네.
1: 한디는 어제 저녁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0: 어제 저녁 기분 좋았죠. 어제 공연했는데.
1: 아, 공연하셨구나.
0: 와, 오랜만에 진짜 막 올스탠딩 관객분들하고 했더니 아, 확실히 그 올스탠딩 공연이 주는 에너지, 매력,
1: 그렇죠,
0: 흥분
1: 그렇죠, 그렇죠.
0: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좋았어요. 네,
1: 밤에 주무시기 직전에는 어떠셨어요?
0: 좋죠.
1: 네. 아, 좋게 주무셨고.
0: 저는

0: 공연 끝난 날은 무조건 좋아요. 아. 네, 공연 망한 날 빼고.
1: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라디오를 하셔야 되는데 예. 부담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0: 좋았죠. 아, 부담 없죠. 오늘,
1: 네. 아침 일찍
0: 일어나는 근데 또 게... 아침에 일하러 나와야 된다. 눈 뜨는 거 말고 또 이 생방송이라는 게 주는 맞아요. 긴장감이 예. 미묘하게 있거든요.
1: 절대 늦으면 안 된다라는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 아침 부담도 되는 거 예. 그건 뭐 피할 수 없겠죠.

0: 분명 아까까진 주말 기분이었는데 저녁이 지나고 밤이 다가올수록 이미 월요일이 시작된 기분이 드는 분들 계실 거예요.
1: 그 대체로 저녁 식사할 무렵 혹은 네. 해질 무렵 느끼시기 시작하죠.
0: 예전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뭐 개그 콘서트 끝나는 시간 그 엔딩 음악만 들으면 그렇게 슬퍼진다고.
1: 아하.
0: 쉬는 중인데 피곤하고 출근하지도 않고 무슨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몸이 무겁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네, 그렇게 월요일이 되면 아침이 되면은 일어나기 힘들고 네. 눈 뜨자마자 피곤하고 이불 밖으로 나오기 힘들고 네, 이런 월요병 다들 겪어보실 거예요.
1: 네, 월요병 이야기 오늘 나누게 될 것 같네요. 네. 몸은 여전히 일요일인데 마음은 월요일로 막 출근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쉬는 게 아니야 그런 네, 거네요.
0: 맞습니다. 이게 월요병이 질병으로 분류되진 않아요.
1: 예.
0: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걸로 고통을 받고 계시거든요.
1: 아하.
0: 네, 이거를 월요병을 조금이라도

0: 얼마나 심한 정도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 하는데
1: 예.
0: 이게 질병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 기준이 있거나 검사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1: 예.
0: 일반적으로 겪는 문제들을 제가 한번 여섯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1: 네.
0: 본인이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1: 오,
0: 같아요.
1: 애청자분들 손가락 펴입니다. 하나씩 맞다 싶으면 이제 손가락 접는 거예요. 여섯 손가락 필요합니다.
0: 첫 번째, 일요일 저녁부터 기분이 가라앉는다. 두 번째, 월요일 아침에는 알람을 끄고 여러 번 끄고 다시 잔다. 세 번째, 평일보다 주말에 2~3시간 이상 늦게 자고 늦게

0: 중에서 뭐몇 개가 해당되면 어류병이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이거 6개 다 해당되는 분들 뭐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1: 그니까요.
0: 분들은 단순히 어류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 예.
0: 다른 문제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월요일만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단순히 월요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 예.
0: 다른 문제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월요일만 힘든 건 아니잖아요.
1: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도 사실
0: 네.
1: 힘들죠. 네. 오히려 우리처럼 주말에 공연 있는 사람들은
0: 맞아요.

0: 더 심각하고 강력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1: 아하.
0: 이게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평일에는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시간에 보통 자고 일어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1: 예.
0: 그런데 주말이 되면 평소에 7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뭐 8시, 9시 정도에 일어나는 건 괜찮은데 10시, 11시에 일어나고 또 불금 보내고 토요일에 놀고 하다 보면 막 새벽에 자고 네, 이렇게 시간이 바뀌어버려요.
1: 다들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이 행동이 우리의 생체 시계를 교란시킵니다.
1: 아.
0: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시계가 뒤로 밀리거든요. 이게 시차 적응을 하듯이 몸이 적응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적응을 해요. 몸이.
1: 그래요.
0: 근데 이걸 다시 앞으로 당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주말 동안 9시에 일어나는 몸으로 재설정된 걸 월요일에 다시 7시로 설정을 당기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 아, 일종의 시차 적응. 뭐 해외 여행 갔을 때
0: 네네.
1: 되돌아오면 시차 적응 해야 되듯이 그걸 일주일 단위로 반복하고 있는 셈이네요.
0: 네, 이걸 뒤로 미루는 건 쉬운데 앞으로 당기는 건 힘들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휴일에도 과도하게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예.
0: 또 다른 심리적인 이유도 있거든요. 월요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연상되는 단어들이 있죠.
1: 예.
0: 힘든 출근길, 회의, 밀린 업무.
1: 어휴.
0: 월요일만 되면 그렇게 회의들을 하더라고요. 또 날 괴롭히는 상사, 학생들이라면 뭐 하기 싫은 등교, 숙제, 공부, 시험, 뭐 안 친한 친구도 떠오를 테고요. 이렇게 묘하게도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단어들을 먼저 떠올리거든요.
1: 예.
0: 물론 월요일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활기찬 시작, 즐거운 아침, 성과급,
1: 아,
0: 월급, 행복한 출근, 신나는 등교, 뭐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월요병도 없습니다. 네, 같은 월요일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기분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1: 예. 자, 월요병에 대한 이야기 오늘 코너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거 들을까요?
0: 예, 김목인의 일주일에게 가져와 봤는데요.
1: 예.
0: 매번 월요일마다 찾아오는 일주일을 다그치는 노래 말이거든요.
1: 재미나네요.
0: 네,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네, 김목인의 일주일에게 들어보겠습니다.

0: 스트레스가 높거든요. 난이도가 한5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 네.
0: 옷을 고르는 난이도가 5였는데 밤에 준비하는 건 한 3 정도에 끝나는 거예요.
1: 아, 그게 더 효율적이네요.
0: 요거를 네, 여러 개 누적시켜갖고 한다고 하면은 뭐 2점, 3점 이렇게 모이다 보면 큰 점수가 된다는 거죠.
1: 아, 그러네요. 그 전날 밤에 준비하면 혹시라도 네. 셔츠 입어야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딱 입으려고 했는데 안 다려놨어. 그럼 그때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0: 맞습니다.
1: 아까 뭐 3, 5라고 하셨는데 7, 8로
0: 더 올라가죠.
1: 올라가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하루 전날 다음날 아침 걱정거리들 해야 될 일들을 좀 미리 해두는 게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0: 네, 주의하실 점은 준비한다고 막 1시간씩 걸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1: 아, 그래요?
0: 너무 이거 준비한다고 취침 시간 늦어지는 게 더 안 좋으니까요.
1: 아~
0: 적당하게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준비하시면 좋고요.
1: 네.
0: 두 번째 중요한 거 알람 사용 방법입니다.
1: 알람 사용 방법 잘 알죠. 시간 정하고 알람 열어놓으면 알람 울리잖아요.
0: 네.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많이 하시는 행동이
1: 예.
0: 5분만 더를 많이 시전을 하십니다.
1: 아, 5분만 더.
0: 네. 저도 이 라디오 할 때만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1: 예.
0: 5분만 더를 하기 위해서 알람을 한 네 번을 더 맞춰요.
1: 우리 코너가 있는 날은 뭐 일찍 일어나시겠네요?
0: 그렇죠.
1: 몇 시에 일어나세요?
0: 5시 40분에 맞춥니다.
1: 그러면 없는 날은요? 코너 없는 날은?
0: 보통 9시나 8시 정도 일어나고요.
1: 그 격차를 그렇게 크게 두시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0: 저 3주에 한 번을 살아요. 3주에 한 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1: 진짜 적응하시기가 힘들지 네, 않을까요?
0: 아, 굉장히 힘듭니다.
1: 격차가 꽤 되는데요. 네. 3시간 반?
0: 네.
1: 어, 하여튼 5분만 5분만
0: 네, 5분만 덜 하기 위해서 20분 전에 맞춰버리고 막 그런다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6시에 일어나면 되거든요.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인데 5시 40분에 맞춰요.
1: 그래서 5분 단위로 계속 5분만 네, 5분만
0: 계속 미루거든요.
1: 그럴수록 더 일어나기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0: 맞아요.
1: 아,
0: 이게 5시 40분부터 반쯤 깨 있는 상태라서 몸만 더 피곤하지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1: 예.
0: 네, 그래서 알람을 여러 번 뒤로 미루면서 맞추지 마시고 그냥 여러 개를 한 번에 울리도록 맞춰버리는 게 더 나아요. 확실하게 일어나고 싶다.
1: 아, 여러 개를 한 번에요?
0: 그러니까 6시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시에는 꼭 일어나야 되잖아요. 6시에 한 개가 울리면 자꾸 미루거나 못 들을 수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1: 예.
0: 그러지 말고 뭐 시계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 개가 한꺼번에 6시 울리게.
1: 우와, 정신없겠다.
0: 확실하게 일어나게.
1: 정신없겠어. 여기도 울리고 저기도 울리고. 네. 아, 뭐야.
0: 깨긴 확실하게 깬다는 거죠. 그게.
1: 아, 그거는 좋네요. 네. 네. 아, 또 중요한 날일수록 알람을 더 자주 맞춰놓게 되더라고요. 네.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감도 좀 있을
0: 그렇죠.
1: 것 같고요.
0: 불안이 확실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자꾸 이렇게 맞추게 되는데
1: 우와, 정신없겠다.
0: 확실하게 일어나게.
1: 정신없겠어. 여기도 울리고 저기도 울리고. 네. 아, 뭐야.
0: 깨긴 확실하게 깬다는 거죠.
1: 아, 그거는 좋네요. 네. 네. 아, 또 중요한 날일수록 알람을 더 자주 맞춰놓게 되더라고요. 네.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감도 좀 있을 것
0: 그렇죠.
1: 같고요.
0: 불안이 확실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자꾸 이렇게 맞추게 되는데
1: 네.
0: 시간을 땡겨가지고 여러 번 울리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한 번에 일어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몸에도 좋다라는 거
1: 예.
0: 그거 잊지 마시고 알람 소리도 중요합니다.
1: 네.
0: 알람을 안 맞추고 자연스럽게 자고 일어난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어두워져서 뭐 불을 밝힐 수 없는 곳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겠죠.
1: 예.
0: 옛날에는. 그러다 날이 밝아지면 새소리 같은 게 들리고.
1: 오, 닭 우는 소리도 들리고.
0: 그렇죠. 희한하게 새소리가 제일 먼저 들리는 것 같아요.
1: 예.
0: 이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볼륨이 커지고 작아지듯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죠.
1: 아.
0: 자기 직전에 대낮같이 밝았던 불을 딱 끕니다.
1: 예.
0: 그럼 어두움에 또 적응을 하는 시간이 걸려서 약간 시간이 걸린 다음에 잠이 들어요.
1: 오.
0: 그리고 아침에 굉장한 소리로 알람이 울려버립니다.
1: 어떤 알람 쓰세요?
0: 저는 알람 소리 최근에 바꿨어요.
1: 오.
0: 예전에는 음악으로 제가 아예 알람용 음악을 만들었었거든요.
1: 아, 직접 만든 본인의 음악으로?
0: 네. 연주곡 만들어가지고 했었는데
1: 네.
0: 이게 볼륨이 처음에 한 번에 빵 하고 터져버리면은 몸이 놀래요.
1: 아, 그렇겠네요. 네,
0: 긴장이 팍 생기면서
1: 삐보 아, 네. 이런 걸 해놓으면 그렇죠, 네. 깜짝 놀라겠네요.
0: 이게 뇌에서는 공격 신호로 받아들이거든요.
1: 아.
0: 자고 있다가 공격을 받은 느낌이 들어갖고 몸에 부담이 엄청 됩니다.

0: 신호를 줄 수 있는 걸 먼저 부드럽게 기지개 켜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이렇게 신호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1: 네. 오, 제법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왔네요.
0: 네.
1: 와, 알람 사용법도 알려주셨고 월요일 아침은 일요일 밤에 시작된다. 월요일 아침에 해야 될 것들을 밤에 미리 좀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네. 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두 번째 달과 장명서가 함께 연주하고 노래한 세븐보이드네요.
0: 네네.
1: 이 뭐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0: 이 가사가 아침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고,
1: 예.
0: 제가 워낙 좋아하는 팀이고 장명서 쌤도 좋아하고, 예. 장명서 쌤한테 정가 배웠었거든요.
1: 오, 정가 한번 해보세요.
0: 아, 그래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1: 자, 얼씨구.
0: 죄송합니다. 배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1: 그렇군요. 두 번째 달과 장명서가 함께한 세븐보이드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0: 많거든요.
1: 아 맞아요.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네. 월요일마다 왜 이렇게 회의가 있죠?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의하면 또 할 일들이 더 쏟아지니까.
0: 맞습니다. 그 걱정을 일요일부터 끌어안고서 고스란히 들쳐매고 월요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예. 다시 말해서 월요일에 화수목금에 일어날 일까지 미리 생각하고 부담을 느껴버린다는 거죠. 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생각의 범위를 줄이는 겁니다.
1: 그렇습니다. 월요일에 할 일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훨씬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이가 보인 서구화의 욕망은 그의 전통음악을 향한 강한 애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예술을 그저 정신적인 가치이거나 지영이가 보인 서구화의 욕망은 그의 전통음악을 향한 강한 애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예술을 그저 정신적인 가치이거나 물신화된 대상이 아니라 오늘의 적용에 창조해내어야 가치가 있음을 자각했다. 그가 평생에 걸쳐 반복했던 전통음악의 체보와 악보화 그리고 국악관현악단의 창설과 같은 음악적 실천 작업들을 통해 전통을 대하는 그의 일관된 생각을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곁에서 민속악을 대하는 관점과 새로운 전통으로 창조하는 과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학의 바탕이 된 경기잡가와 남도잡가, 서도민요를 들려주는데요. 산조가 어떤 소리에서 출발했는지를 거꾸로 짚어보는 흥미로운 무대입니다. 여기에 전기기타와 핸드펜으로 산조의 즉흥성과 정신을 새롭게 풀어내는 무대도 있고요. 한국의 가야금, 중국의 고쟁, 일본의 고토가 한자리에 모여 세 나라 현악기의 소리와 역사를 비교해보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특히 축제의 마지막은 이틀간의 출연진이 모두 함께하는 2016 창조신화위로 장식합니다. 서로 다른 세대와 장르의 연주자들이 한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호흡하며 새로운 신화위를 만들어내는 무대인데요. 201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 전남 영암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같은 날 서로 다른 곳에서 펼쳐지는 세 가지 전통예술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선